좋아. 와, 맛있어. 어, 정말 행복해. 오, 예쁘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언제나 풍족하고 넉넉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어때? 라고 물으면 괜찮아. 아, 그냥 나쁘지 않아. 이렇듯이 감정 표현에 유독 인색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감정은 늘 최대치로 넉넉하게 표현하는 분들은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리액션 천재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넉넉한 해피 바이러스를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요. 오늘도 좋은 표현은 최대치로 넉넉하게, 혹시 반대라면 조금 더 기분 좋은 감정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누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0: 20일 기분 좋은 에너지로 시작하는 목요일이죠. 첫 곡은 박재범의 좋아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은 빛수녀입니다. 너무 좋아. 정말 예뻐.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감정 표현이 늘 최상급으로 넘쳐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일까요?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매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도 그 행복한 기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이 넘쳐나니까 자연히 흘러넘치겠죠. 반면에 무언가 물으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그냥 좋아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또 나쁘지 않아 한번 꺾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대개는 조금 수동적이고 매세에 심드렁한 편인 경우에 이렇게 감정을 좀 아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순 없지만요. 그래도 감정이 넉넉하면, 그 좋은 감정이 넉넉하면 주변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노래 참 좋은 가수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은 샵 100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9시 7분이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남긴다라고 하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저 멀리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말처럼 향나무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주 멀리까지 향기를 날려보내며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그 향이 천리, 만리까지 간다는 천리향, 만리향도 있습니다. 멀리서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 한 줄기에도 우리는 문득 봄날의 추억을 선물 받곤 하죠. 꽃은 전하는 사람의 손에도 그 향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선물하는 일은 단지 그 값어치를 넘어서 행복 자체를 건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절마다 향기도 참 다르죠. 은은한 매화향이 날려오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라일락, 장미, 아카시아 그리고 6월에 밤꽃 향기가 흩날리면 초여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다 지푸른 녹음이 우거진 한여름 어느 풀숲에 들어서면 초록초록한 풀향기가 짙어가는 여름을 말해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덥다고 여름을 찡그리며 맞이하곤 하지만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하나 행복하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철마다 나오는 과일에서도 색다른 맛으로 계절을 느끼고 달마다 피어나는 꽃과 녹음에서는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전교 1등도 꼴등도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승자다 라는 말이 있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벼락부자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벼락거지도 어쩌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처한 조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충만하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자가 아닐까 합니다.

앤 머레이 You Needed Me 0756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가졌다 그래서 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많이 느끼죠. 어떤 분들은 정말 저 상태에서 웃음이 나오나 하는 또 웃는 분이 계세요. 뭐 어때서 나는 이게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그 행복의 그 많은 질량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계절철마다 달라지는 그 계절을 누리면서 이 더위조차도 행복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행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현이 또 넘치니까 표현도 긍정적인 그런 좋은 감정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해! 바로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예 달려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목요일이잖아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만발 다섯 글자를 만나는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키워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두가 갖고 싶은 감정이죠. 자존감. 오늘의 키워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또 자존심과 다르잖아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존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자존감. 이 자존감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다섯 글자가 떠오르시나요? 100원의 이름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상숙님, 수녀님, 교통카드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흘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잘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속상해요. 이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래. 나도 요즘 왜 그러지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즘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수면 부족? 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자책하기보다 내가 왜 그럴까라고 돌아보는 거 그게 또 결과 어떤 키를 찾아주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장문수님 오늘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왔어요. 이 찬란한 슬픔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하느님 작품 푸른 하늘 너무나 아름답죠. 아마 잔뜩 찌푸린 하늘도 하느님의 작품이고요. 찬란한 푸른 하늘도 하느님의 작품이라서 슬픔도 찬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상은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

젊은 그대 김수철이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를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글머리는 월간지 해주시면 됩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 잘 들으시고요. 원하시는 선물 성함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연주할 플레이어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베르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송영민 피아노 독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쇼팽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중 원하는 시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장소는 노원 구민의 전당.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와 사연 함께 보내주세요. 추억의 노래 들으시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죠. 8274님이 신청하신 강수지 필요한 건 시간일 뿐. 8894님이 신청하신 정수라 우리 둘이 두 곡 듣고 오늘 목요 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만나봅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존감, 자존감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을까? 아니면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지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내가 정의하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개성 넘치는 재치 만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안이나 걱정, 우울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에서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죠. 자존감, 자존심과는 또 다른 이름인데요. 자존감 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 하면 나를 지키려는 마음.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높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아서 이 둘이,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감정이니까요.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망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지금 문자로 또 카톡으로 많이 보냈어요. 빵톡으로. 자, 오늘 다섯 글자 만나봅니다.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2115님.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나의 자존감은 남편의 한마디 다 잘 될 거야 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잘 안 되지만 다 잘 될 거야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아우, 2115님 너무 좋습니다. 사실 소소한 토닥임 한마디에도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말이 되죠. 특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한 말은 더더군다나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8766님은 저에게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말은 참다운 신앙. 참다운 신앙. 아우, 참다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자존감을 세워준다라는 거잖아요. 멋집니다. 박용님, 나 잘 생겼다. 나 잘 생겼다. 아우, 거울을 보면 자존감이 채워져요. 나 잘 생겼다. 예, 이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중요해요. 잘생겼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선혜님, 나 사랑하기. 나 사랑하기. 자존감 하면 생각나는 다섯 글자 나 사랑하기예요. 이거는 자존감의 핵심 의미죠.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 사랑하기가 떠올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참 좋은 가자 여러분은 자존감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무엇이 있을까요? 실수를 해도 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는 실수고 나는 나야. 비판을 받아도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님, 자존감의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커피소년 나를 사랑하자.

커피 소년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5019님이 나 너 사랑해 자존감 5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나 너 사랑해는 영어로 I love you잖아요. 네킹콜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5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자존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다섯 글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셨지만요.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나를 지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나를 지키려면은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과하기가 힘든 자존심.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분은 실수했으면 어머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나를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자존감.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장문수님은 다섯 글자 꾸준히 기도라고 하셨어요. 꾸준히 기도. 빠지지 않고 몸에 밴 기도 생활이 저의 자존감입니다. 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기도라니 부럽습니다. 9450님, 자존감 하면 나의 방패다. 나의 방패다. 왜냐하면요, 자존감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방패가 되어서 요렇게 생각해봤어요. 잘하셨어요. 자존감은 많은 것을 막아줍니다. 예, 8915님, 저는 자존감 하면요, 해냈어 성공. 작은 일의 성취에도 나만의 행복을 쌓게 됩니다. 아, 맞아요. 뭐 엄청난 거창한 성공은 아니래도 작은 일을 해냈을 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 나 해냈어. 나 해냈구나. 이것이 자존감으로 쌓아가면서 또 행복도 함께 쌓아올리게 되죠. 2578님, 자존감 하면 난 언제나 짱! 난 언제나 짱! 아유, 그럼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짱입니다. 5455님, 자존감 하면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공든탑이 무너져도 다시 하면 되죠. 바로 이 마음이 자존감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하면 돼. 그래, 다시 하면 돼. 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주면 더 큰 자존감이죠. 다시 하면 돼. 0756님은요. 자존감 하면 모르면 어때? 모르면 어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펙 따지고 저 사람은 지식도 많아.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지식이 부족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머님들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행동으로 옮길 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 스스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어우. 너무 멋져요. 0756님. 그래요. 모르면 어때요. 우리 모두 사랑받는 그런 존재니까요. 악뮤의 프라이의 꿈

악뮤의 프라이의 꿈 들려드렸어요. 오늘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봤는데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늘 높기만 한 사람은 없죠. 잘 살고 있다가도 어느 날 한없이 작아지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기도 하니까요. 4340님은 자존감 하면 내 마음 토닥이라는 다섯 글자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또 더 토닥이는 아름다운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하면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끔은 오늘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에게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으로 문민정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마감 날짜가 있으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마감 효과라고 하는데요. 끝이 정해져 있는 일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올여름의 끝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보이지 않으니 더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건 계절은 조금씩 다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끝을 향해 조금만 더 힘내보시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슈텐켄 세레나데 호르크 호르크 딜레르크 들어라 들어라 종달새 도이치번호 889 소프라노 캐틀린 배틀 피아노의 제임스 레바인의 연주입니다.

0: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슈텐헨, 세레나데 호르크호르크 디레르크, 들어라 들어라 종달새요, 도이치번호 889,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 피아노의 제임스 레바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강동수 씨 오셨고요. 김양희 씨 출석합니다. 또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더위가 가시다가 다시 돌아왔나 봅니다. 습기 가득한 아침 상쾌 유쾌 통쾌한 명동백장님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재진 씨도 아주 스마일 크게 올려주셨어요. 엄기선 씨, 수영장 옆에 붙어있던 포스터 무심코보다 반가운 성함 발견했어요. 아, 이 충마토홀 거기 있는 그 수영장 다니시나 보네요. 아,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시리즈로 뭐 민병찬, 주진호, 최선주, 안은미, 장일범, 원정원 이렇게 해서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충무 인사이트, 저는 세계 무대 속 K클래식의 현재의 미래를 강의하게 되는데 꼭 오세요. 엄기선 씨, 유쾌한 클래식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리 예매했답니다. 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응원해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박정현 씨,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덥네요. 지난주 밤 산책에서는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에 가을이 느껴졌는데 낮더위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아, 그래도 저녁 때 되면 좀 그 시원한 게 느껴져서 훨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오마르 발렌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이자 밴드 리더, 편곡가, 또 작곡가. 그의 땅고 음악 헤네라시온 80. 요 80을 그 스페인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헤네라시온. 이그 80년대 세대 이런 뜻이죠. 80년대 세대 애들은 요곡 아주 타이틀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네온의 고마츠리오타, 그리고 피아노의 오누키 다에코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아주 감각 있는 곡이었네요. 자, 오, 좋은 소식입니다. 10월이면 계절도 낭만 가득하니 꼭 참석해야겠어요.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경근 씨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시작했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를 쓰네요. 한 주가 휘딱 지납니다. 함께 하시는 유클님들 명동백장님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페라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 국립오페라단의 2026 오페라 아카데미 강좌 수강권을 드립니다. 먼저 향기로 듣는 오페라인데요. 프랑스 아로마 후각 디자이너 김유림 강사와 함께 라인의 황금 돈 카를로 카르멘 마술피리 속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하고 나만의 아리아 향수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9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좌고요. 10월과 11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클래스가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 따로 이제 모집이래요. 10월에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 음악학자 강지영, 범죄학자 조윤호, 공인회계사이자 전 KBS 라디오 프로듀서 강성민과 함께 영화 역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오페라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11월에는 공연예술 전문가죠. 또 공연 기획가 한정호,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 교수, 전 스페인 대사 박상훈, 그리고 음악 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발레 그림 여행, 아리아 속 편지 이야기로 오페라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나봅니다. 오페라를 음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즐기는 특별한 강좌, 향기로 듣는 오페라,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10월과 11월 클래스. 수강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문자 샵 1053으로 사연과 함께 오페라 클래스 신청하시고 성함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달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5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피아노의 브라질 출신 넬슨 프레이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5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아주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음악이었죠. 피아노의 넬슨 프레이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능구 씨, 우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정수란 씨, 지난주 바그너 오페라 하이라이트 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공연 직전까지 고민하다 갔는데 4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갔어요. 화이트 발자믹 식초도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유클 덕분에 요즘 즐겁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공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것이 아주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유능구 씨, 10월과 11월은 매체 성격이 다른 네 분 강사님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군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후기도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인은 왜 안 오세요? 자, 좋습니다. 그 예술전당, 국립오페라단에서 펼쳐지는 또 오페라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들으실 곡 자크 오펜바흐의 오르페 오장포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지옥의 오르페우스, 이 작품 가운데서 캉캉,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자, 필립 앨리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샥 오펜바흐의 오르페 오장퍼,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또는 지옥의 오르페우스. 이제 그 제목만 보면 지옥의 오르페우스죠. 아, 그중에서 캉캉 함께 들으셨습니다. 뭐 이 캉캉은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그 다양한 작품 속에 Die lustige Witwe, 즐거운 미망인 이런 작품에도 들어가게 되죠. 필립 앨리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또 파리를 대표하는 그런 심벌 중에 한인 캉캉도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잉마르 베리만은 영화 감독으로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연극 연출가로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영화와 연극은 그에게 서로 떨어진 장르가 아니었는데요. 그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화면 구성과 철학적인 대사, 마치 무용을 보는 듯한 배우들의 동선에도 연극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실제로 베리만은 연극을 연출할 때 배우들의 움직임을 직접 설계할 정도로 신체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죠.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팔을 움직이는 방식,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거리까지 세밀하게 조율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배우들이 보이지 않는 안무에 따라 느린 춤을 추는 듯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용과의 인연도 남달랐는데요. 베리만의 첫 번째 부인 엘세 피셔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였고 제7의 봉인 등 베리만의 작품에도 참여하죠. 또 이런 베리만의 예술 세계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용을 통해 새롭게 이어졌는데요. 2018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만 재단과 스웨덴 공연 예술계가 함께 선보인 Dance Homage Project. 안무가의 눈으로 바라본 잉마르 베리만에서는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베리만의 영화와 예술 세계를 춤으로 다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주요 무용 음악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곡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는데요.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8 가운데 4곡 사라방드 함께 듣겠습니다. 첼로의 무스티슬라프 러스트라포비치의 연주입니다.

영화계의 피카소를 꼽는다면 단연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화가 피카소의 예술 세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그의 복잡한 여성 편력이죠. 평생 수많은 여성과 사랑과 스캔들을 이어갔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여성들과의 관계와 결혼이 여러 차례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여성을 만날 때마다 화풍의 변화 혹은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선보였다는 점이었죠. 베리만 역시 다섯 차례 결혼했고 자신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과 대부분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특히 그의 영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이자 동반자로 꼽히는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 배우 리브 울만입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중반 처음 만나 1966년 영화 페르소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함께 하는데요. 이후 외침과 속삭임, 결혼의 풍경, 가을 소나타 등 베리만의 대표작에서 리브 울만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강렬한 존재감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지닌 울만은 베리만이 요구하는 연기와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깊이 이해했고요. 특히 배우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가까이 담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까지 포착했던 베리만의 영화에서 울만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영화적 언어가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들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불편한 곳까지 파고들며 베리만에게는 영화사의 거장이라는 명성을, 울만에게는 세계적인 배우라는 명성을 안겨주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 가을 소나타 가운데서 한 곡 듣겠습니다. 모녀간 깊은 갈등과 상처를 다룬 영화 속에서 이선율이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2악장 아다지오,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제프리 칸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2악장 아다지오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그리고 제프리 칸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번 주 또 우리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 스웨덴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음악 친구 덕분에 브람스 교향곡 김다미 바이올리스트님 협연으로 교강하고 왔답니다. 그럼 김다미 씨는 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서 했는지. 유경란 씨, 강사 1범님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또 김정동 씨, 바그너는 하지 마. 4박 5일 걸려요. 링 시리즈 니벨룽의 반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유능구 씨 늑대 시간인가 외침과 속삭임에선가 이사라방드 악장이 들려온 듯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시겠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버그만과 이 버그만이 베리만이죠 결국 울만이 모녀 관계로 함께했던 상처받는 영화였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잉마르 베리만의 예술 세계 함께 만나고 있고요. 자 프랑스 아드리앙 발듀의 이 하프 협주곡 시장조 그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지타토 감상하시겠습니다. 하프의 유타 조프 시크릿 쿠르츠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토니우 카를로스 조뱅의 Felicidade 영화 Black Orpheus 흑인 오르페 가운데서 들으신 곡이었고요. Tristige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이 약간의 그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과르테토 안키 인기 연주로 함께 하신 이 브라질 음악이었습니다. 자, 여기 유능구 씨가 피아니스트 어머니로 분장한 잉그리트 버그만과 그녀의 따로 분장한 리브 울만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그 잉그리트 버그만의 스웨덴 이름이 잉그리트 베리만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 베리만하고 성이 같습니다. 유능구 씨, 이승원 지휘자 덕분에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포킨의 제안에 의해 디아길레프가 라벨에게 위촉해 탄생하게 되었다는 배경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콘서트의 기회가 포킨, 애쉬턴, 프레드릭 애쉬턴이죠. 밀피에로 이어지는 계보와 밀피에가 안무한 발레 작품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기회 되면 모리스 라벨 작곡가도 유크레 항구에 모셔오시기를요. 모리스 라벨 유크레 항구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와, 시간 빠른 벌써 2부 시작일까요? 이재진 씨, 그렇습니다. 네, 아자아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장일밥 유쾌한 클래식 2부 모빌 코리아 윤활유 한국인삼공사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주세페 베르디의 La Forza del Destino, 오페라 운명의 힘 사곡 들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라르모니카 델라 스칼라,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인 이상에 빠졌네요, 유경랑 씨. 이상하면 금홍이만 생각났는데 변동림, 김향안이 이상 배우자였다. 이상 사후 김환기 화백이랑 결혼했다는 사실 어제서 알았네요. 우리 장일봉 유쾌한 클래식에서 우리 열심히 들으셨으면 우리 예술가의 항구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뒤늦게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야구장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클림. 너무 궁금한 게 있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못 들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연주가 끝나면 지휘자분 또는 연주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혹시 물 드시러 갔다 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청취자 수산나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휘자와 연주자가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청중들이 힘찬 박수로 계속 무대로 불러내기 때문이죠. 공연 영어로는 이를 커튼콜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커튼콜은 연극이나 음악회에서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찬사의 뜻으로 환호와 박수를 계속 보내 출연자를 무대 앞으로 다시 불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나 연주자가 잠깐 물을 마시기도 하겠지만 무대 뒤와 무대 위를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박수에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커튼콜을 받은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1988년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퍼에서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공연했는데요. 주인공 네모리노 역을 맡은 파바로티는 이날 무려 1시간 7분 동안 165번의 커튼콜을 받았고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무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는 커튼콜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공연에서 서로 다른 작품을 연주할 때는 한 곡이 끝난 뒤 지휘자가 퇴장했다가 다른 곡을 위해 다시 입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무대 위에서도 다음 작품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곡에 따라 필요한 악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자리를 바꾸거나 악기를 추가하고 빼기도 하고요. 악보와 보면대를 정리하고 다시 조율하기도 하죠. 또 청중에게도 잠시 귀와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선 연주가 끝나고 곧바로 다음 곡 연주가 시작된다면 앞선 음악의 여운을 느낄 틈도 없겠죠. 그래서 곡과 곡 사이의 짧은 퇴장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 앞선 음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음악을 맞이하는 작은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렐리지 다모레, 사랑의 묘약 가운데서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이 곡을 부르고 그렇게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시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켈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피아노와 지휘의 게자안다,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모차르테움 자스브루크, 자스브루크 모차르테움 아카데미 카메라타, 이 실내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더 넛크래커, 샤군칙 작품 71 2막의 13곡 Wilds of the Flowers, 꽃의 왈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네, 치코프스키의 또 이 쉘끈칙 그의 마지막 이 발레 작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또 이 꽃의 왈츠 가장 이 차이콥스키의 왈츠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을 또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이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캐러번호 467 2악장 안단테 피아노와 지휘의 게자 안다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모차르테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아카데미 카메라타 이 실내악단 연주를 들으셨고요. 또 가장 그 기네스북에 이 커튼콜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로 기록된 151회 와 대단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가 불렀던 바로 이 작품 독일 베를린의 도이치 오퍼에서 불렀을 때 그런 기록적인 기록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렐리지르 다모레 사랑의 묘약 중에서 우나 프루티 발라그리마 남벌레 흘리는 눈물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그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버닝이 주의한 English Chamber Orchestra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왜 지휘자나 연주자들이 이 곡을 끝내고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분들에 대한 유쾌한 설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요. 박정현 씨 어제 세종문화회관 연주회 갔다가 연주자가 두세 번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의 질문을 떠올렸어요. 지난번에도 일범님의 자세한 설명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유경량 씨 그랬군요. 제대로 듣지 않은 게 들통났군요. 큰일 났네요. 유경량 씨. 예술가의 항구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뭐 언제나 이 인생에 참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유머레스크 가장 사랑하고요. 성호만큼요. Perhaps Love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신청곡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귄트 모음곡인데 2번 작품 55 3악장 아니트라의 춤이 되겠습니다. 베두인족 추장의 딸인 아니트라가 배꼽춤을 추는 그런 장면에 넋을 잃고 쳐다보는 페르귄트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 베두인족의 그 천막 속에서 펼쳐집니다. 색소폰의 만프레드 보트만 그리고 오르간의 한스 마틴 림베리 아주 그 두 사람의 색소폰과 오르간의 만남이 굉장히 멋진 조화를 이룰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악기잖아요. 그리고 칼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3번 F장조 3악장 론도 클라리넷의 자비네 마이어 그리고 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카를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3번 F장조 3악장 론도, 클라리넷의 자빈 에마이어, 그리고 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드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귄트 모음곡 2번 작품 55의 3곡 아니트라의 댄스, 아니트라의 춤은 바로 베두인족 추장의 딸의 이제 그 배꼽 댄스였고요. 색소폰의 만프레드 보트만, 오르간의 한스 마틴 림베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8503 쓰시는 분은요,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너무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해서 보고 있죠. 얕은 저의 지식세계의 달디단 생수입니다. 유클 덕분에 오페라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어서 행복한 요즘입니다. 네모진 얼굴의 네모리노의 사랑에는 한계점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누가 네모진 얼굴의 네모리노라고 이렇게 이 곡을 부른 파바로티가 165번의 커튼콜을 받았다니 정말 세계의 음악가임에 틀림없군요. 그렇죠. 뭐 20세기의 자랑이었죠. 유클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8317 쓰시는 분, 오페라 클래스 신청, 오페라의 매력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어 신청합니다. 김은아 씨 올려주셨는데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수업 한 달 수강권 김은아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개별 연락드리고요. 아직 수강권 기회가 있으니까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세요. 향기로 듣는 오페라, 직접 향수를 만드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오페라 속의 편지, 11월 오페라 강좌도 있습니다. 자, 3999 늦게 출석합니다. 바빴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커튼콜 설명 좋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in the Style of Tartini, 타르티니 풍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다윗 가렛, 그리고 이언 마린이 주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따르띠니 스타일에 의한 꼬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파일린의 다빗 가렛, 그리고 이온 마리니 지휘한 로얄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조지 프리데릭 핸델의 건반 모음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434 가운데서 4곡 미뉴엣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Salve!

0: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KT 제공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 통영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어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 통영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 기간에 집중호우로 거제, 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0: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9차 석유 최고 가격 지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호우피해 신고는 어제보다 95건 늘어난 2,1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이 1,94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광주와 전남이 144건, 부산이 65건, 울산은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1명, 부상이 4명으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통영과 거제 등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는 693세대 1,273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381세대 796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에서는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거제에 위치한 학교 8곳이 휴업했고 한 곳은 개학을 연기했으며 전통시장 4곳은 호우 피해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어제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9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왕 부장이 장관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며 관계 발전 흐름이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평화 공존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라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한다며 APEC계기 고위급 교류 준비를 시작해 나가자고 했고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 시 정상 간의 회동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 방문 시기를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또 도시재정비법을 논의하는 걸 지켜보고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교회 후원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천주교회는 전 세계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호와 지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와 목적에 따라 모인 2차 원금과 후원금은 교구와 본당, 교회단체 등을 통해 해외 현지로 전달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 선교와 구호를 목적으로 한 지출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정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해외 송금은 세제 혜택이 폭넓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과 요건이 보다 엄격해집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나 법인, 선교사 등 국내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지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김영근 대표입니다.
3: 한국에서 있는 교구 내에서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카톨릭 단체에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 그 보낸 돈에 대해서 정부가 알았다면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측이 세금을 다시 2차로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카톨릭 재단이 그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1: 종교계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헌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만큼 세금마저 교회가 부담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종교계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이 선교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2: 김영근 대표입니다.
3: 그래서 종교계 전체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다가 보냈던 돈도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고 다시 한국에서는 교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외 선교 관련된 헌금을 걷기도 오를 뿐더러 해외를 특정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4: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7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반월당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까지 600m 구간의 운영 방안과 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등을 놓고 시민과 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근 이 구간을 두고 상인들은 해제를, 시민단체 등은 유지를 요구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지난 2009년에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 1.05km 구간을 지정했는데 2023년 11월에 중앙 내거리 부평 구간은 해제했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 수준에 그치면서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49억 원은 간이 양수장 설치와 우물 뚫기 같은 농업용수 확보에 집중 사용해 농가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비상급수 지원 등 생활용수 확보에 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가뭄 대응 TF를 가동해 저수율 가뭄 단계에 접어든 시군뿐 아니라 도내 전역의 가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과 패턴인식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 행사인 2030 세계 패턴인식 컨퍼런스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턴인식은 인공지능 핵심 기반 기술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8월 엑스코에서 엿새 동안 열릴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전문가 1,2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8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AI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역사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만나는 특별전시가 고령에서 열렸습니다. AI로 있는 국채보상운동 전시는 당시 기록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하며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와 고령의 역사를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한 것으로 고령 대가야 문화누리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고 이후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옮겨서 전시가 이어집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4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안내는 7% 줄었지만 질병 상담은 116% 증가했고 응급처치도 26% 늘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전문적인 질병 상담과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는 모터 소부장 기업 동반 성장 활력 프로젝트로 수상했는데 지역의 모터 소부장 기업의 협업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고도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중구가 근대골목 밥마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청사초롱을 들고 청라운덕과 양령시, 3일 만세운동길을 비롯해 주요 명소를 골목문화해설사와 함께 둘러보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8월 대구 문화재 야행으로 시작했는데 중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3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2.3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3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빌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남의 걸 잠시 쓰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데요. 이 빌리는 것에는 내가 혼자 소유한 것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낭만과 또 연대감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책을 빌려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가 읽은 걸 내가 전달 받아서 다시 읽는 것. 이 뭔가 각자 같은 제목의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읽는 것과는 같지가 않죠. 친구가 먼저 읽고 나에게 읽으라고 빌려준 책에는 이 먼저 읽은 친구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시간의 일부가 쌓여 있고요. 그 친구의 손길이나 숨결 이런 게 덧입혀져 있으니까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만화방이나 도서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 같은 무언가를 빌려주는 그런 상점이 동네마다 성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다가 봤던 기억도 나고요. 이 한 중학생 때는 만화책에 또 한참 빠져 있어가지고 만화책 열심히 빌려다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서 빌린 책에는 앞서 빌린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죠. 뭔가 이렇게 김치 국물, 라면 국물이 좀 묻어 있거나 더러는 약간 결정적인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막 책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 제가 이제 추리 만화를 이렇게 빌려봤는데 누가 거기다가 이제 펜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또 이제 너덜너덜 또 닳고 해진 건 인기의 정도를 좀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했죠. 그런 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도록 참 여러 사람이 빌려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읽을 만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약간 빌린 책에 손때가 묻어있는 걸 보면 아, 좀 위생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빌린 책에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런 걸 조심하게 되는 게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소유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더러는 잠시 빌려서 또 내가 잠시 지니고 있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그런 낭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언가를 좀 빌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뭐 내가 집에 공구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뭐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이제 또 성당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당의 물품들 이것저것 좀 이렇게 빌려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잘 빌렸는데 내가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내 걸 빌려줬는데 아 신부님 안 돌려줬어요. 속상해요 진짜 하는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함께 나눌수록 좋은 우리 라디오 빵집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제 류채칠리아님 오셨고요. 별사랑해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류채칠리아님께서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흐린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왠지 이런 날씨에 빗방울이 뭔가 뚝 떨어질 것 같다가 말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시원하게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별사랑해님께서 BTS 힐링 첫 곡 요즘 계속 감동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새 좀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아 저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외국 사람들이 아리랑 구간 이 끝부분을 또 떼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또 약간 좋기도 하고 와 우리 한국의 또 위상과 문화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우리나라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많이 공부해서 오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명동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로 좀 소통할 일들이 있는데요. 아,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또 K-culture, 우리 K-문화가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또 그런 시절을 꿈꿔보게 되네요. 우리의 또 문화들, 우리의 마음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채워가겠고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추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많은 우리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주고 계시네. 우리 윈터체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고요. 윤미숙님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실비아님께서도 신신우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주셨네요. 3594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방학 중 우리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 점심 지도로 이어폰 몰래 끼고 듣는다고 보낸 글 기억하시죠? 그때 하루 듣고 못 들었어요. 이제 개학이라 점심시간에 오롯이 혼자 조용히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아, 우리 사모구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어폰 끼고 몰래 듣는다고 하셔서 한쪽 귀에 이렇게 가리고 들으시라고 꿀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우리 사모구사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했죠. 저희 본당도 방학 기간에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열심히 다 복사를 서다가 이제 오늘 갔더니 다시 또 어른분들이 복사를 서시더라고요. 아이들 학교를 가긴 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사모구사님께서도 아, 이제 좀 편하게 신신우신 들을 수 있겠네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찾아와 주셨네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앞으로도 신신우신과 함께 즐거운 하루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류채칠리아님께서 신부님 저 책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랑 신학교 다니는 약간 저학년 때 이 클래식을 너무 좋아해서 클래식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기 신부님이 저한테 아, 나 그 책 좀 빌려줘 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책 두 권을 빌려줬는데 네,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약간 책은 잘 안 빌려주게 되고요. 정말 책을 빌려줘 그러면 그래,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선물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게 되더라고요. 이 보통 책과 돈은 그냥 준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빌려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누군가 빌려준 거 이렇게 제때제때 안 주는지. 저는 또 이제 그런 게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으면 아, 도대체 언제 주는 거야? 이게 또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각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빌려주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필요해지면 새로 사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이혜경 잼마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여기는 부천인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내려서 날씨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글은 잘 못 적어도 항상 듣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이혜경 잼마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글 잘 못 올리셔도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즐기고 또 기쁘게 채워가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오늘 신신우신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용디의 약간 2부만 되면 흥분하는 날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이번 또 이달의 주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인데요. 뜨거운 여름날 이 시원함을 불러오는 그런 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우리 책방지기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아니, 도대체 이민호 작가님 어디 가셨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책도 골라주셨는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용디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오늘 또 함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 오로의 하이파이.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만 자요, 따뜻한 스프.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상들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 딱 맞는 또 맞춤 선곡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세희님께서 저희 본당에서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충남 아산으로 여름 캠프 가는데 비가 올까 걱정이 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우리 또 여름 행사가 아직 남아 계시군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계약을 했으니까 약간 청년 여름 행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또 이번 주까지 여름 행사 하는 본당들이 간혹 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쁘게 이 여름 행사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 이제 17이다 여름 캠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이 뜨거운 여름 마무리까지 아주 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야 될 때 말이죠. 우리 이세희님 본당 또 여름 캠프 가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999님께서 신부님 출석합니다. 이제부터 왕팬이 되려고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강화도 성모도에 가시고 이제 밴댕이 무침 먹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사진을 딱 보니까 어머, 이 너무 맛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군침이 막 흘러요. 그런데 이제 또 사진에 있는 그 식당이 딱 보니까 제가 제 지인이 신문에 언제 가서 여기 밥 먹어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신 그 식당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그릇에 아주 정갈하게 나오는 그런 밴딩 식당인데요. 아, 부럽네요. 저보다 이렇게 또 먼저 가셔서 맛있는 또 음식 드시고 오늘 강화도 성모도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3999님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신신우신과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7753님께서요. 필요한 걸 다 구매할 수는 없죠. 이 어쩌다가 한번 쓰는 건 빌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전거, 따릉이도 종종 빌려서 타고요. 지난번에 연장이 필요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빌렸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다 가지고 살면 짐도 너무 많아지고요. 이게 결국에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물건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좀 필요한 건 빌려서 쓰고 나눠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공유 자전거, 공유 오피스. 우리가 요즘 이제 공유하는 게 참 많은데요. 함께 또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775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듣다 보니까 요 음악이 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또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누고 잘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9203님께서요. 저도 출첵이요. 오늘 천안에 빛낮이 뜬답니다. 이 빛낮,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원래는 빛낮, 이 낱낱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맞는 말인데 이 얼굴을 뜻하는 낮이 되었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우리 또 저도 좋은 상식 한 구절 이렇게 알고 가네요. 이 천안의 빗방울 함께 즐기시면서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로 이어가 볼게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울면 눈물이 나죠. 또 어떤 가수는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막 이렇게 막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해가 울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사람이 울면 눈물이 나는데 해가 울면 어떻게 되지? 지금도 비가 올랑말랑한데요. 해가 울면 비가 울려나? 여러분의 또 정답과 재치있는 오답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해가 울면 뭐라고 할까?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재치있는 답 기다리면서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

오늘의 만만한 퀴즈. 해가 울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글라라님께서 해가 울면 힘드니? 달래주며 비를 뿌려 또 달래주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1440님께서 정답은 해가 울면 달이 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아, 여러분의 센스있고 재치있는 오답과 정답 기다리면서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함께 들으실게요.

6113님께서 신문에 해가 울면 떼찌 해야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벨피스랑 안젤라님께서 정답 해운대 하하하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운대 정답입니다. 선물 쏘겠습니다. 마오가니님께서 요즘 외국인 여행 핫스팟으로 해운대가 뜨고 있대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해가 울면 해운대가 정답이었습니다. 해가 우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겠죠.

신신우 씨의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 어딜 갔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건지 또 어떤 책을 골라주셨는지 우리 이명호 작가와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꼭 2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만만한 퀴즈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우리 1부 끝곡 임영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0: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인 제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가사 내용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 이 이상향을 꿈꾸고 내가 이 약간 그런 편안함 안에 머물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좀 지겹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아 모든 게 그냥 다 이루어진 그런 이상적인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볼까? 나도 정말 이루지 못한 그런 모험도 떠나고 어린 시절의 마음대로 좀 돌아가 볼까? 라고 할 때 우리의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책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무언가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책들 뭔가 동화나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그런 이상향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몽환의 숲이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라디오 빵집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라는 마음에서 선곡을 했는데요. 오늘 또 신신우 신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이민호 작가님께서 이와 관련된 책을 또 골라오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호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SSPYGG님께서 민호쌤 열혈 팬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민호쌤 언능 만나봐야겠죠. 우리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이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랜만입니다.
0: Long time no see.
1: Long time no see.
0: 아니 우리 작가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뜨거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 건강하시게 또 오늘도 재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0: 네. 아니 작가님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1: 아, 제가 7주 동안 네. 캐나다에 가족들하고 함께 와. 갔다 왔습니다.
0: 캐나다.
1: 네, 캐나다에 네. 가서 제가 그 북미에서 또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인 네. 노트르담 성당에도 퀘벡에도 다녀오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0: 캐나다는 좀 덥지 않으셨나요?
1: 조금 한국은 좀 습한 게 있는데 네네. 조금 덜 습해서 조금 괜찮게 보낸 여름이었습니다.
0: 네. 약간 여름 휴가 느낌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1: 네, 가가지고 저는 네. 또 일을 하고 아이들은 캠프 다니면서 네네네. 저희가 친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또 초대를 해줘서 잘 다녀왔습니다.
0: 어떻게 영어가 좀 많이 느셨겠어요?
1: 아, 저는 집에서 일만 하는
0: 우리 작가님 이렇게 또 캐나다 약간 멀리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우리 또 빵집 가족분들께서 이민호 작가님 언제 오냐고 도대체 책 얘기 언제 해줄 거냐고 저만큼이나 기다려주시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들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0: 저희가 이제 8월의 주제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 좀 이 뜨거운 여름날 네. 시원함을 불러다주는 그런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우리 작가님 여름과 겨울 어느 네. 계절을 더 좋아하시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겨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단증이라고 땀이 많이 나는
0: 저도요. 네.
1: 아 우리 손잡으면 완전
0: 맞아요, 맞아요.
1: 한강이죠 이렇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겨울이 좋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이런 걸 글을 읽다 보면 소네트에 내가 그대를 여름날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랑한 사람을 여름에 비유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덥고 습한 여름에 왜 비유하지 했더니 영국 날씨는 안 그렇다고
0: 아~
1: 항상 좀 흐리고 서늘하다가 네. 네. 여름이 되면 너무 화창하니까 아~ 그 화창함을 연인에 비유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네네. 느낌이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0: 이 문화권에 따라 약간 여름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다르군요.
1: 네. 시원하고 뭔가 상큼한 네. 여름 그런 여름이라면 저도 여름 좋아요.
0: 네. 한국에서 이제 여름의 사랑이라고 하면 더우니까 붙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1: 그죠.
0: 네.
1: 근데 또 제가 캐나다 이제 밴쿠버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세상에 겨울 되니까 비가 계속 와요. 막 9월부터 4월까지 네. 계속 추적추적 비가 오니까 한국에 딱 와서 그 화창한 겨울을 맞이하는데 네. 우리나라 겨울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역시 한국의 이 계절이 주는 맛이 있죠.
1: 아 좋아요 좋아요. 네.
0: 우리 하느님께서 이민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북며드는 시간 안경 쓰시니까 더 멋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안경이 좀 바뀌셨나요?
1: 아 이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을 가려야 돼서 좀 뿔테 안경 큰 걸로
0: 네 우리 춘희의 바라기님께서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이민호 작가님 패션이 나무 패션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1: 아이고, 약간 갈색 옷인데 네네. 캐나다에 가서 한벌 샀습니다.
0: 이 또 캐나다 저희가 단풍국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나무가 또 이렇게 많고 그쵸. 자연이 아름다운.
1: 맞습니다. 반팔이지만 네.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네. 나무로 왔습니다.
0: 우리 이민호 작가님 이렇게 모습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름이 뜨겁고 덥잖아요. 사실 이제 약간 해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느끼는데
1: 네네.
0: 이 오히려 약간 뜨거워서 좋은 것들도 있을까요?
1: 아 뜨거움 우리 또 뭔가 완전히 바꿔야 될 때 우리 새로운 대장장이들이 뭔가를 바꿀 때는 네. 이게 확 열을 달궈야지 바꿀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참 더우면 좀 힘들기도 한데 때로는 큰 변화가 필요할 때는 확 달아올라야지 바뀔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되는 게 또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약간 우리의 열정, 새로움, 힘 이렇게
1: 그쵸.
0: 또
1: 그 의지로 뭔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0: 필요하죠.
1: 뜨겁게 네. 가봅시다.
0: 그래요. 오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 시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어떤 책 갖고 와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작가님이 품고 온 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신우 시인 강용인의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민호 작가님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다주는 책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어떤 책 좀 골라주셨나요?
1: 네. 우리가 날씨는 못 바꾸지만 네. 또 말씨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게 좀 던지는 따뜻한 말이나 네네네. 좀 시원한 말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름철이 되면은 덥지만 우리가 좀 피해 있을 곳이 네. 극장이죠.
0: 아 그렇죠.
1: 요즘에 엄청난 인기인 영화가 있잖아요. 아,
0: 맞습니다.
1: 오디세이아라는 영화가 네. 인기인데 사실 이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또 피서를 할 수 있지만 이 여기서 생긴 관심으로 또 신화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름날 좀 시원하게 좀 빠져들 수 있는 네. 신화에 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0: 책 제목 어떤 책이죠?
1: 네. 이윤기의 네.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0: 와, 이 정말 제 학창시절에 엄청 유명했던 책이거든요. 나온 지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1: 맞아요. 마침 또 저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네. 이 이야기에 빠져서 좀 보내는 따뜻한 그 더움 중에서도 네. 시원한 이야기 힘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 스토리 안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맞아요. 현실을 읽고 확 빠져들 수 있는 게 또 그런 신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요새 화제 영화죠. 이 오디세이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스 신화에 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어린 시절 어린이들을 또 이렇게 그리스 신화로 이끌었던 네. 그런 또 책이기도 해요.
1: 맞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뭐 TV에서 만화로도 나오고 네. 학교에서도 막 하고 유행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해서 했었는데 이게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또 신화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주로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1: 맞아요.
0: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이 이윤기 작가의 그리스 로마 신화 정말 약간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또 책이죠. 네.
1: 저는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도 혼자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때 또 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 쏙쏙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오디세이는 영화니까 재밌지만 네.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원전을 한번 볼까? 하고 펼치는 순간 아 영화가 재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신화가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부님과 같은 좋은 강론과 같은 이야기꾼이 착 연결해 주면 좋은데 네. 이 이야기꾼 훌륭한 이야기꾼이 바로 이윤기 작가님이십니다. 네.
0: 이 이윤기 작가님 약간 어떤 분인가요?
1: 네,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소설가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번역가 중 한 분입니다. 네.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어렵다는 소설 장미의 이름 요걸 우리말로 옮기신 분이기도 네. 하고요. 뭐 소설로는 동인문학상도 받으셨고 무엇보다 그리스 신화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정말 청소년 추천 도서 네.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집집마다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1: 맞아요. 5권짜리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0: 저는 이제 그 책은 열심히 장식용으로 꽂아놨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자 요새 또 이렇게 오디세이 덕분에 많은 또 분들이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네. 오늘 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한 대목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대목을 좀 골라주셨나요?
1: 네, 이게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네. 1권은 그 12가지 신화를 읽는 열쇠, 키워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화를 그냥 읽다 보면은 또 극장과 다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네.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인물들이 아니고 좀 영험한 힘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징이나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윤기 작가님이 이걸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풀어주는 것에 있어서 이 서문 부분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걸 들려드리면서 그 신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서문 부분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도 그 의미를 읽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신화는 미궁과 같다. 신화라는 미궁 속에서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독자에게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상력이다. 열두 꼭지의 글을 신화 이해의 열쇠로 삼은 이 책은 필자가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한 책이 아니다. 열두 꼭지의 글에는 신화 이해와 해석에 필요한 열두 개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각각의 열쇠에는 또 무수한 꼬마 열쇠가 매달려 있다. 큰 열쇠, 작은 열쇠로 독자들이 나름대로 열기 바란다. 독자는 지금 신화라는 이름의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라. 일단

0: 오늘 이민호 책방지기가 품고 오신 오늘의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이제 서문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1: 네.
0: 이 사실 시중에 이제 오디세이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네, 나오고
0: 번역도 저 양서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책을 좀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1: 네, 오디세이아라는 이제 원전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윤기라는 작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나게 이 손을 잡고 가다 보면은
0: 네.
1: 이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물건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인물들 갑자기 지나가는 인물들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해설서 같은 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낭독해 주신 부분이 약간 이제 큰 열쇠와 작은 열쇠들이 있으니까
1: 네.
0: 독자들이 이제 신화를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 열쇠로 이제 좀 자물쇠를 문을 열어봐라라는 네. 또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1: 맞아요.
0: 네. 이 신화의 매력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1: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게 사실은 좀 감정 상하잖아요. 가족들이.
0: 맞아요. 네.
1: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이런 거 쓰면은 착한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너 그렇게 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의 힘으로 인해서 네.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신화의 역할도 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삶의 진리나 지혜 같은 것들을 누가 이렇게 막 가르치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맞아 저런 거 조심해야지 저런 건 내가 꼭 나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신화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0: 네, 또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또 흠뻑 빠지게 만들잖아요.
1: 맞아요.
0: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제우스랑 포세이돈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가지고 막 떠들었던
1: 조련이랑 네. 바다거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이런 항상 이게 또 이게 싸움이 있고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0: 네. 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약간 어른들도 그 이야기 스토리에 흠뻑 빠져드는데요.
1: 네.
0: 이 사람들이 신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요. 네. 사실 그 재미 안에는 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메시지가 늘 있죠.
0: 네.
1: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 잘 나가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너무 또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어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하죠.
0: 네.
1: 근데 이게 겪고 나서 후회하고 겪고 나서 되돌아보기에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 신화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이런 경솔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면은
0: 네.
1: 앞으로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신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읽었던 기억이 나서
1: 네.
0: 중간에 이제 상상력이라는 걸 통해서 신화를 우리가 또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아리아드네 실타래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작가가.
1: 맞아요.
0: 이게 어떤 표현이었죠?
1: 네, 이 아리아드네라는 인물은요, 그 크레타의 왕이 있어요. 크레타라는
0: 네.
1: 섬이 이제 있는데 그 로마 옆쪽, 그 이탈리아 옆쪽에 있는데 여기에 왕의 아들이 아테네에 가서 스포츠 경기에 했다가
0: 네.
1: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수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크레타의 왕이 화가 나서 너네는 매년 14명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년과 소녀 각각 7명씩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0: 네.
1: 이 제물로 바친 아이들을 그 미궁 속에 탁 가두는데요. 이 미궁에는 그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반인반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가 야 이걸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0: 네네.
1: 사실 미노타우루스를 죽이지만 그 본인이 못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미궁에 갇힐 수가 있죠.
1: 근데 이거를 도와준 게 바로 아리아드네입니다.
0: 아.
1: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네. 실타래를 주면서 나중에 그 다 끝내시고 나시고 이거 실타래 잡고 나오세요.
0: 네.
1: 이렇게 된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마리를 풀기 힘들고 어려운 일로 들어갈 때 네. 비유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고
0: 그렇구나.
1: 표현합니다.
0: 네. 다시금 이제 미궁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약간 지침이 되는
1: 맞아요.
0: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역할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신화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엄청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0: 네.
1: 이게 또 신화를 읽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0: 맞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 그런 이야기였지 나도 분명 그때 그 장면 재밌게 읽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약간 사람들의 그런 공통 분모를 또 이게 자극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여러 우리의 공통점 잘 이렇게 짚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시나 내용들 좀 더 이렇게 깊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내용들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대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할로로의 영영 함께 듣고 와서 깊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할로로의 영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신신우 씨 라디오 책방 오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가 골라온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와, 이 내용들 이제 너무 흥미진진하고 약간 예전에 읽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또 네. 다시 오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두 번째 대목 이렇게 함께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두 번째 대목 어떤 부분을 좀 골라 주셨나요?
2: 저는 그 인간 본성이 이 신화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2: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낭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어떤 고쳐야 될 부분 중에서 이 인물과 비슷한 본성은 뭘지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 결국 테세우스는 육로를 잡아 길을 나섰고 온갖 도둑을 물리친 다음에야 아테나이에 이를 수 있었다. 저 악명 높은 도둑 프로크루

0: 소크라테스도 그런 도둑 중에 하나였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도둑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집 안으로 불러들여 이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나그네로 하여금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쉬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둑은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몸을 잘라서 죽이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버르장머리.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 해괴한 도둑을 죽이되, 도둑이 무수한 나그네를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고는 아테나이로 들어섰다.
1: 오늘의 추천작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한 대목 우리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와, 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2: 네. 네.
1: 이 프로 이 이름도 어려워요. 프로크루스테스.
2: 자, 이거 좀 이렇게 쉽게 네. 읽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디가 네. 나는지 알려드리면 일단 요 프로크루스테스에서 테스 맨 네. 뒤에 이거 뭐랑 같습니까?
1: 테스.
2: 소크라테스.
1: 소크라테스.
2: 이 동네 아. 장명법인가 봐요. 네네네네. 테스가 뒤쪽에 나온다라는 네. 거. 그리고 프로크루스는 우리 스포츠 브랜드 있죠?
1: 네.
2: 프로 스펙스 이렇게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그 다섯 자를 딱 하시면서 네네네. 프로 크루스 딱 읽고 테스라고 해주시면 조금 네. 더 기억하기 약간 좋습니다.
1: 약간 이렇게 잘라서 프로 크루스 테스 네, 이렇게 맞아요. 읽으면 편하군요. 네.
2: 그렇죠. 그 나 앞으로 살면서 누가 좀 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너 지금 나를 프로크루스 테스의 침대에 눕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면
1: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2: 있어 보이죠. 네, 네. 너무 너 기준 들이대지 네.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아 너무나도 재밌는 내용인데 이 네. 강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침대에 눕히고
2: 네.
1: 그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네. 늘려서 죽이고
2: 아우.
1: 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네. 이제 잘라서 죽이는
2: 그렇죠.
1: 아주 잔혹한 이런 강도였어요.
2: 아주 읽으면서 진짜 숨 막혔었는데 네. 긴 거를 자른다. 와, 잘릴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또 짧으면 늘린다. 네. 이거 읽는 순간 정말 지독하다 생각을 했죠.
1: 이 테세우스는 결국 이제 프로크루스테스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단죄하고 잣대를 댔던 그 침대에 그대로 눕혀가지고
2: 맞아요.
1: 이제 응징을 하게 되죠.
2: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에. 어쨌거나 자기가 살다 보면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를 텐데
1: 네.
2: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늘리고 자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좀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1: 네.
2: 하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남에게 들이댄 잣대 그대로
1: 돌아온다.
2: 다시 우리도 돌아온다는 거죠.
1: 아,
2: 이거 성경에도 이게 좀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황금률이 관련된 부분이 있죠.
2: 네네.
1: 남이 너에게 해주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남에게 해주라. 너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 맞아요. 최근에 제가 좀 웃긴 거 읽었었는데
1: 네.
2: 그 누가 예수님 저 예수님 경상도 분이냐고
1: 네.
2: 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 읽은 다음에
1: 네.
2: 마 됐다고 마태복음의 마인데
1: 맞습니다.
2: 경상도 네, 네. 말처럼 들린다고
1: 이렇게 마로 약간 네. 끝나는 느낌
2: 네. 마라고 돼 있었다.
1: 오해할만 합니다. 네 오해할만 하죠.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황금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 네.
1: 이 신화에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자꾸만 내 기준 내 잣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단죄하기도 하고
2: 네.
1: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 기준이 꼭 세상의 정답은 아닌데
2: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를 좀 되돌아볼 때 아, 내가 오늘 요 침대 하나 정해놓고 사람들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탁탁 맞추려고 한 거 아닌가
1: 네.
2: 한번 되돌아본다면 또 신화에 읽는 재미가 더욱 쏠쏠할 것 같습니다.
1: 네. 약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죠.
2: 네.
1: 내 어떤 기준점을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2: 네.
1: 거기에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네. 막 억지로 저는 못하는데요 해도 막 늘려가지고 거기까지 해야지 라고 강요를 하는 사람도 있고
2: 네.
1: 좀 이게 개성이 넘치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너 왜 그렇게 튀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2: 맞아요.
1: 약간 온 세상 부장님들의 모습들
2: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0: 타인에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서 너무 또 부족한 거는 스스로에게 너무 압박하고 있지 않나. 네.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또 이렇게 이 교훈의 두 가지 그 의미처럼 남들이 저한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0: 맞아요.
1: 나의 잣대와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나도 늘 들고 다니진 않은가 라는 네. 걸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침대 원래 의미처럼 좀 휴식하고 회복할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밌는데요.
0: 아, 그죠?
1: 저희 한 대목 더 좀 나눠볼까요?
0: 아, 좋습니다. 네. 또 인간의 본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야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가엾 쓴 파에토는 아득히 높은 하늘에서 대지를 아득히 먼 하계에 펼쳐진 대지를 보고 말았다. 대지를 본 순간 파에토는 자기가 얼마나 높은 곳을 달리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무릎은 갑자기 엄습한 공포에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태양마차의 빗줄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파이토는 아버지의 천마고삐를 잡은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친아버지를 찾아낸 것을 후회했다. 스틱스 강에 맹세한 친아버지를 원망했다. 그 아버지에게서 소원 성취의 약속을 받아낸 것 자체를 후회했다. 태양마차를 몰겠다고 우긴 것을 후회했다. 그는 메로프스의 양아들로 그저 평범하게 살 것을 그랬다고 생각했다.

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한 대목도 이민호 책방지기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대목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1: 그쵸.
0: 주인공이 파에톤이에요.
2: 맞아요.
0: 이 파에톤의 아버지 아폴론인가요?
2: 네. 네, 파에톤이 아폴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0: 네.
2: 아, 뭐 아버지가 이런 거죠. 네. 뭐 아빠 뭐 해줄 거 없나?
0: 네. 난 다 해줄게, 다 해줄게.
2: 소원 한번 들어봐라. 내가 딱 약속한다. 네. 아버지 진짜 해주실 네. 거예요.
0: 내 맹세할게.
2: 맹세한다. 아마 딱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차 한번.
0: 그렇죠.
2: 고급차 제가 한번 몰고 네. 나가면 되겠습니까?
0: 그게 안 되는데 너.
2: 아, 아버지 아까 맹세했는데.
0: 아, 어쩔 수가 없네. 갖고 가.
2: 그렇죠.
0: 했다가 후회하는 거죠 이제.
2: 그렇죠. 이게 그 차를 타고 나가는데 보통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었던 거죠.
0: 그렇죠.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2: 그렇죠. 그 네. 능력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네. 또 융통성 없이 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허락해 주는 바람에 아들은 그 차를 몰고 나가서 완전 대지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네.
0: 이 사실은 이 스틱스 강에 하는 맹세라는 표현도 이제 그 신들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그 거기다가 맹세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맹세잖아요.
2: 네.
0: 이 약간 그 왜 거기다가 왜 맹세를 했어요라는 약간 이 원망하는 느낌. 사실 부탁한 건 자기면서
2: 맞아요.
0: 왜 아버지가 맹세까지 해가지고.
2: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투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다라고 하기보다 모든 걸 지금 또 후회하고 있잖아요.
0: 그쵸.
2: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읽다 보면 문득 저도 느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또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네. 약속했잖아 너.
0: 그쵸.
2: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서 네. 결국 그 고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0: 이제 요즘 시참말로 약간 스불제라고 그러죠.
2: 스불제가 뭐죠?
0: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2: 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짓눌려 이 네. 노래가사기도 하죠.
0: 이제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팠다.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2: 네.
0: 이제 정작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게 약간 그런 원망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투사하기도 하고
2: 네.
0: 아 내가 그냥 모르고 살 걸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네. 라고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파이톤이 딱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우리 작가님 약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2: 아 저는 그 일단 되게 유명한 명언이 하나 떠올랐는데 행운은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면 인생에 그냥 좋은 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네.
2: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이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기회가 오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행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그쵸, 집에.
0: 그쵸, 네.
2: 그러면 내 원래 본 모습이 드려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역시 만약에 뭐 라디오 이런 걸 저는 출연해보고 싶은 게 너무 꿈이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기회가 왔어요. 그럼 나가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회를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사람이 어떤 걸 행운으로 느끼게 하려면 평소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신자분들께서 저희 신부들한테 가끔 이제 칭찬으로 그런 말씀 해주세요. 어머 우리 신부님 주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 네.
0: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정작 네. 내가 만약에 진짜 주교님이 된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2: 감당할 수 없는 네. 힘을
0: 그렇죠. 아니 이제 기회와. 뭐 주교님 하면 사람들이 또 존경받고 열심히 이렇게 약간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데
2: 네.
0: 주교님들 그 일정들 내가 또 어떤 교회의 어른으로 써야 될 결정들
2: 맞아요.
0: 이런 모습들까지 생각해보면 아 내가 나 주교님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겉에 보는 화려함만을 쫓아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2: 맞아요.
0: 사실 그 안에 감당해야 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그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0: 네.
2: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모든 거를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밀어내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서 저 한번 해볼게요 했다가 스스로나 주변을 또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내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겼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으로 준비를 해놨는가를 약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바라본 다음에 그게 또 나에게 정말 기회처럼 맡겨졌을 때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거겠죠.
2: 맞아요. 네. 저 예전에 영어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네. 이제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무료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듣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세요 했더니 아직 남 가르치실 실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0: 어떡해.
2: 그래서 이렇게 팡해 하고 가슴을 맞았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또 도움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네네네. 아, 또 용기를 낼 때 내야 되고 너무 또 좋은 기회라고 무조건 덥석 받아서는 또 안 되겠다는 구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파에톤이 결국에는 그 태양 마찰을 이렇게 달리고 조절이 안 됐을 때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경우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왔다면 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2: 아, 그 이제
0: 빨리 뛰어내려야 되나?
2: 아빠! 엄마!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아빠가 됐네? 아... 그런 내가 주교님이 됐네? 네. 예전에는 막 주교님한테 여쭤보면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너 돌 때는 천천히 돌아야지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성장을 기다리지만 말고 네.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에 걸맞는 근육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렇게 정말 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쏙쏙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한 분의 사연이 하나 또 도착을 했어요.
2: 네.
0: 우리 7782님께서 개학을 4일 앞두고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이고. 활동적인 아이가 3일째 집에만 있네요. 이러다가 학교에 가면 혼자 고립될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는 많이 당해봐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엄마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남은 시간 동안 관계가 회복돼서 학교는 웃으며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마가 볼 때 아이가 세상을 만나는데 그 세상의 전부가 친구처럼 느껴지는 네. 시기일 텐데요.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0: 네.
2: 그때 막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등정을 할 때 정말 위험하고 힘든 순간을 향해 가지만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갈 수 있는 곳까지 돌아왔다가 회복하고 다시 더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정을 해줄 수는 없지만 엄마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힘든 일 있을 때 들어주고 또 같이 지혜도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따뜻하게 보낸다면 아이는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나를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또 해결해낼 힘을 충전해서 집을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뭔가 이제 하나의 지지대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서 힘을 더 쏟을 수가 없다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또 지지대가 그쪽으로 이제 넘어지는 쪽을 이렇게 기대어주는 약간 사람 인자와 같은 그 관계
2: 네.
0: 쓰러질 것 같지만 서로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맞아요.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7782님의 또 아이가 정말 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 안에서 더 기쁘게 지낼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개학이 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2: 네. 네. 하나만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강형욱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우리 강아지를 다룰 때도 네. 보여지는 게 막 주인이 막 너무 또 호들갑을 하면은 강아지도 같이 막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마음을 넓게 가지고 든든하게 가지고 사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어. 친구들하고 그렇게 사이 안 좋고 그런 적 있었는데 결국 또 회복되고 하더라. 우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보자 하고 조금 담담하게 지금 보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픈 마음 때문에 막 마음이 또 좁아져서 이렇게 힘드신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보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 7782님 가정 안에 더 많은 기쁨과 은총이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으로 이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강명수님께서 로마 신화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들의 속마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 아, 명수님께서 바로 그 신화의 핵심을 탁 깨뚫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 본성도 보여주고 속마음도 보여주겠지만 사실 클래식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이 얘기가 아, 살아있다라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 이건 한번 봄직하다. 이 얘기가 살아있을 때 왜 무엇이 이거를 어떤 통찰이 있을까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네.
0: 우리 작가님께서는 오늘 이제 가져와 주시고 추천해 주신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2: 네.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얘기 중에서도 후회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후에 내가 하나하나 다 하면서 직접 겪으면서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소중한 관계도 놓치고 좋은 기회도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멋진 책이라는 존재가 있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20대가 되었는데 40대가 되었는데 60대가 되었는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보면서 도전해볼 수 있을까? 신화의 영웅처럼요.
0: 그렇죠.
2: 그리고 또 영웅이 잘 나가지만 않아요. 가다가 또 큰 사고를 겪기도 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후회할 짓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이 영웅처럼 혹시 놓치고 있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 개 정도씩 탁탁 찍어내면서 이야기를 읽는다면은 그 책이 가지는 의미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0: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또 재미는 이 신들이 완벽하지 않다.
2: 아 맞아요.
0: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2: 이게 신이야? 뭐야?
0: 하지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접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어보시면서 또 성경 구절과도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아 내가 읽었던 이 구절이 여기에 맞는구나 이런 네. 것들도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작가님 오늘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2: 네. 뜨거운 여름은 또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가는 이 시점에 또 영화도 좋지만 영화에서 시작된 관심이 또 책으로 이어져서 훨씬 더 시원한 가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 여기 라디오 책방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내일은 또 다른 이민호 작가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 많이들 놀러오세요. 저희 잠시 후 2시부터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특집 안전 톡톡이 있으니까요. 함께 그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또 다른 이민호가 부르는 My Everything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 민방위 경보 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0: 20분 동안 주민 대피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의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연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개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자,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0: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실외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

0: 사실과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1: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2: 네, 사이렌이 없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대피를 실시해야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실 때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 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1: 네, 화생방 보호 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우의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옷이나 방수 의류, 두꺼운 외투 등을 머리까지 착용해서 오염 공기의 유입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장갑이나 보호덧신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두 겹 이상 착용하거나 우천시나 학교나 음식점에서 조리 시에 활용하는 고무장화를 착용하면 화학오염이나 방사능 낙진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투명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작용제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 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어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이번 훈련에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1: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 만약 집이나 마트와 같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먼저 학교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이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백화점, 마트와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역시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1: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1: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지진 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2: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의 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2: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이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1: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뉴스에서 테러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싶다가도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막연하게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마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하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하게 누려온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특집 안전톡톡, 아나운서 김시현입니다.

0: 적재와 권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빛나는 당신을 위해 이 곡을 첫 곡으로 들으면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특집 안전톡톡 아나운서 김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시부터는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래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실화방송을 보내드렸고요. 실황으로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 3시까지는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특집 안전톡톡으로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빵톡으로 황상현님이 안전톡톡 안녕하세요 인사하셨는데 정말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한지 이 시간만큼은 서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사이렌이 울렸죠.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훈련은 그 시간을 직접 경험하는 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오늘을 한 번쯤 떠올리는 것도 중요한 준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퀴즈도 있고요. 또 바로 저희 전화 연결도 할 예정인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그리고 빵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시고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전화 연결 전문가 얘기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생방송 중에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재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자 테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네,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입니다.
0: 네,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저희가 앞서 이 수중계 실황 방송을 통해 민방위의 기본 정보는 다 전달을 드렸고요. 우리 교수님이 특별히 테러학회 부회장이시니까 테러의 위험, 뭐 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민방위 훈련하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테러 위험을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하면 좋을까요?
1: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0: 예.
1: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테러 대비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 근거 법률은 테러 방지법이고
0: 예.
1: 기구는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실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테러센터에서는 이 테러에 대비해서 4단계로 그 위기 상황 레벨을 정해놨는데요.
0: 예.
1: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매우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0: 예.
1: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 대상 첫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거나 국제 테러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주의 단계는 테러 첩보가 구체화되고 국제 테러 연루자가 우리나라에 잠입을 기도하는 경우, 세 번째 경계 단계는 테러 조직이 우리 한국을 지목하고 또 잠입 활동이 포착된다거나. 지난해 있었던 APEC 같은 국가 중요 행사가 개최된다거나
0: 예.
1: 이런 게 경계 단계고요.
0: 그렇군요.
1: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는 명백한 테러가 첩보가 입수되고 또 테러를 이용해서 도난 강탈이 발생하고 국내 테러 기도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0: 러시아가 이제 그 테러에 좀 안전한 국가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더딘데.
1: 예.
0: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3,200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 위험 국가들이다. 뭐 파리, 런던 뭐 등등 최근에는 또 태국에서 뭐 이렇게 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테러 훈련을 통해서 테러와 관련해서 미리 훈련해두고 학습을 해둔다면 또 안전한 해외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1: 예.
0: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테러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김선일 선교사가 중동에서 그 참수를 테러 단체에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 기억납니다.
0: 우리 국내에서는 2018년에 시리아인이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에 가입 선동을 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그렇군요. 테러 방지법, 대테러 센터 그리고 그 단계 알려주셨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로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또 실제로 이런 테러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 그렇습니다.
1: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다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짚어주시죠.
0: 네. 실제로 그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우리 동맹국에 대한 테러를 할 수가 없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테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1: 예.
0: 이렇게 저는 지금 국제 질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테러가 발생하면 일단 총탄이 날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머리를
1: 예.
0: 낮추고 은폐물로 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1: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다들 휴대전화를 들고 찍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그 모바일로 이제 그 하필 그 숨어 있을 때 대피해 있을 때 모바일에 벨이 울릴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숨어 있으면서 빨리 모바일 벨을 무음으로 끄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녹음을 틀어놓는 것이 또 아주 지혜로운 거다.
1: 아, 녹취를 해라.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테러 상황이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는 것도 매우 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그래요.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하철역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죠. 그때 폭발이나 총성, 뭐 의심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 몸을 보호하고 대피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을 거고 실내에 머무르는 게 나은 경우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유형은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다중 시설,
1: 예.
0: 공연장 이런 데서 이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1: 예.
0: 과거에는 테러가 테러 단체에 의해서 용의 주도하게 또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테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미국의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테러의 양상은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아무런 조직 없이 고립된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로 단독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1: 예.
0: 그런 곳들이 주로 이제 공연장 같은 것들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이때 앞 사람을 절대 밀면 안 되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그렇죠.
0: 침착이 나의 생명을 구한다.
1: 침착이 생명을 구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고 중에는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참사도 압사로 인해 생긴 사망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안전을 위해서.
0: 해외 현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1: 드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하면은 뭐 드론쇼 같은 걸 먼저 떠올리는데 드론 테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드론, 뭐 테러 상황

0: 발견했을 때 시민이 어떻게 행동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신고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1: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제주 공항의 항공기들이 전부 다 착륙을 못하고 지금 공항을 선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테러가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정체불명의 알수 없는 테러들, 그리고 또이 정체불명의 알수 없는 드론 또는 여러 대의 드론이 의심스러운 드론이 나타난다면 시간이 있다면 그걸 얼른 사진을 찍고 빨리 어딘가에 은폐물 뒤로 숨은 뒤에 그것을 그 상황을 신고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딱 찍고 전하는, 그 정보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1: 그렇습니다.
0: 테러 상황에서 가짜뉴스도 있고, 요즘 너튜브다 뭐다 해서 정말 알수 없는, 근데 자꾸 믿게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게 대피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해둘 수 있는 대비, 또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서로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 테러 대비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뭐 이걸 굳이 하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테러에 대한 상식, 테러에 대한 행동 요령 그리고 훈련을 해준다면 해외를 나갔을 때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0: 예.
1: 또 틈틈이 그 대테러 센터 홈페이지에 대국민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두면서 이번과 같은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듣기 훈련 참여하기 그리고 역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하는 이런 방송들을 우리 성당은 물론 가톨릭 신자는 물론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테러 대비 상식을 습득해 놓는 것이
0: 예.
1: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전쟁과 테러가 뒤섞여 있고 테러가 먼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테러가 일어나고 재난 중에 테러가 발생하는 수많은 복합 위기 상황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
0: 예.
1: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국민 보호 사랑의 실천인가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0: 예,
1: 싶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행동 요령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교수님이 지금 교수로 계신 공공안전 학부나 또 테러학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자 테러학회 부회장, 또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교수님과 전화 연결 마무리하면서 1356 뒷번호 쓰는 분이 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인사하셨고요. 뒷번호 7265 쓰시는 분은 오늘 민방위 훈련 내용 잘 듣고 안전 지식도 잘 얻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서로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노래 이어집니다. 백예린이 부릅니다. 지켜줄게.

지켜줄게 였습니다. 백예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특집 안전톡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연환 님이 민방위 훈련 중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 훈련 저희가 실황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지금 안전톡톡 듣고 계시고요. 뒷번호 4496 쓰시는 분도 테러 남일 같지 않네요. 세상에 모든 평화 있기를. 또 황상현 님은 침착이 생명을 구한다. 문 교수님 말씀 기억합니다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보고 확인하는 것도 우리 안전을 미리 지키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국민 행동 요령도 같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퀴즈 준비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드론을 이용해 폭발물이나 위험물 등을 목표물에 투하하는 형태의 테러를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인데요. 1번 드론 공격, 2번 드론 배송, 3번 드론 감시. 드론 공격, 드론 배송, 드론 감시. 테러를 하는 겁니다. 드론 배송은 유리면 다 깨지겠네요. 자, 드론 공격, 드론 배송, 드론 감시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폭발물이나 위험물 등을 목표물에 투하하는 형태의 테러를 뭐라고 할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속의 방송 토크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드론 어택, 러브 어택, 리샌드의 러브 어택 들을게요.

러브 어택 들었습니다. 리샌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드론 어택 뭐였죠? 드론 테러입니다. 8766 뒷번호 쓰는 분. 드론 테러는 한 7번쯤 있었습니까? 드론 테러 안 보이는데요. 보기 중에 처음 오신 0179. 다들 처음 오시는 분이십니다만 드론 배송은 던지지 마시오. 그러게요. 드론으로 뭐든 다 깨집니다. 투하하면 수박도 터질걸요. 정답은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다들 잘 맞춰주셨고요. 참여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도 드립니다. 두 번째도 드릴 줄 몰랐죠. 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안전톡톡의 퀴즈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러나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정부의 공식적인 긴급 안내 메시지 뭐라고 할까요? 1번 안심문자, 2번 재난문자, 3번 안전알림.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지 않죠? 아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답송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정답을 영어로 하면은 요렇게 발음합니다. 몬스타엑스가 부릅니다. 디자스터.

신호로 무너진 대로 So bring it back now 너에게로 난 So bring it back now 너에게로 난

0: Disaster.
1: 몬스타엑스의 목소리였습니다. Disaster. Disaster. 뭐였죠? 재난입니다. 정답은 재난 문자였습니다. 테러나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정부의 공식적인 긴급 안내 메시지. 재난 문자. 삑! 아시죠? 진동 울리고. 잘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1053 쓰시는 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런 방송 처음 듣는 듯해서 신기합니다. 하하, 특별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안전 센스 있어! 라는 프로그램도 저희 채널 내에 종종 게릴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이런 안전을 위한 방송을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주파수 계속 고정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뒷번호 8766 쓰시는 분은 테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안전톡톡으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옵니다. 깨어있어라. 그러니 깨어있어라. 마태오복음서 24장 42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자세, 일상에도 필요하다라는 거.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훈련경보 해제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끝곡은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로 준비했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가 방송되니까 쭉 이어드리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특집 안전톡톡 아나운서 김지현이었습니다. 보통의 하루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전한 오후 보내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유 있는 토요일

0: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옛날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루이스 폭스 선수가 여유로운 점수 차로 앞서고 있었대요. 근데 느닷없이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당구대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대요. 공에 앉은 파리를 쫓으려다가 그만 큐대로 공을 건드리는 바람에 상대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가서 패하게 됐답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락날락하는 성가시게 하는 쓸데없는 생각, 마음의 큐대를 겨냥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잡념은 딱 끄고 라디오 켜기 딱 좋은 시간, 여기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8월 20일 목요일 2시 뮤직 김빛나입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늦게 여러분 만났죠? 이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황 중계해드렸고요. 이어서 특집 안전 톡톡까지 만나보느라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알차게 예, 이렇게 만나봐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일 때 있잖아요. 괜히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건넨 한마디가 그냥 탁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괜히 나 혼자 마음 상해서 나 속 좁은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대세에 지장도 없고 실제로 내가 입은 피해도 없는데 괜히 막 입속에 혓바늘 돋을 때처럼 자꾸만 신경 쓰이는 작은 일 그런 거 왜 누구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아시죠? 빨리 헤어나와야 내가 승리한다는 거. 어차피 파리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날아가 버리고 말 생각들인데 그냥 쫓으려는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그냥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 그만해야지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좋대요. 그래도 자꾸 뭔가가 마음에 걸리고 떠오르신다면 저한테만 딱 털어놓으세요. 2시의 뮤직에 털어놓으시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 알고 계시죠?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할게요. 자, 노래 듣고 목요일 2부 팝콘서트 팝콘 시작할게요.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유회승의 체인지 들려드려요.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 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오늘 추첨해서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두 곡 듣고 올게요.

힘이 넘치는 두 곡 함께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모스카우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옐로우까지 오늘 팝콘 첫 곡으로 두 곡 들려드렸어요. 자, 노래만 듣기엔 아까운 시간이죠? 목요일에 만나는 팝콘서트, 팝콘. 그래서 팝콘 퀴즈 빨리빨리 준비해봤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모모모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리고 조지 모모모의 Face. 이 두 가수의 이름에 모두 이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1번 샘, 2번 마이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팝송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모모모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리고 조지 모모모의 Faith.

0: Cause I gotta have faith. Ooh, I gotta have faith. But does it really have faith?
1: 두쉐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어요.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이어서 조지 마이클의 Faith 이렇게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정답은 아시죠? 2번 마이클이었습니다. 9417님이 저 이거 알아요. 마이클! 마이클 볼튼, 조지 마이클. 네. 이게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뭐뭐뭐로 이렇게 세 글자로 드렸는데 다들 알아들으셨겠죠? 3636님, 옆에 있는 우리 딸이 2번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네요. 아유, 기특해라. 영하나62님, 정답 2번 마이클. 갑자기 둘리에 마이콜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안 그래도 고민을 조금 했어요. 1번 마이콜, 2번 마이클 할까? 네. 혹시나 저의 발음상의 이유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라면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마이콜이 저도 생각났다.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통하는 걸까요? 8811님, 처음 문자 보내봐요. 2번 마이클, 어서오세요. 0156님은 마이클 잭슨 노래도 생각나네요. 2번입니다. 아, 맞네요. 마이클 잭슨도 있어요. 9722님, 오늘은 2번으로 찍어봅니다 하셨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정답 맞춰주신 저랑 통했어, 마이콜. 0162님께 나노폴리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빨리빨리 만나봐야죠. 오늘 1시간이라 마음이 급해요, 지금. 5829님, 빛띠, 드디어 오늘 제 인생 첫 자취방 계약서 쓰고 나오는 길이에요. 진짜 독립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해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아하의 Take On Me 신청하셨네요. 오, 이 뭔가 어른 된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이 첫 자취방의 계약서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없이. 예, 진짜 나 어른 됐다. 오늘 진짜 어른 됐네. 예, 하시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하게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나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그 뭔가 긴장되고 이게 진짜 맞나 여러 번 살펴보고 그러셨을 텐데 진짜 잘하셨어요. 새로운 출발 두쉐뮤직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희랑 상의해 주시고요. 잘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게요. 아하의 Take On Me 준비해놓고요. 8472님이 저의 인생 팝송 신청해봅니다. Earth, Wind &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이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할 때 언제나 항상 두렵고 잘 될까? 설레는 마음 긴장 반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시작이든. 아하의 Take On Me,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들었습니다. 팝콘 계속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6631님.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한참 통화했네요. 오아시스 노래 좋아하던 소녀였는데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오랜만에 그 친구가 이제 해외에 살다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하는데 야, 진짜 목소리 똑같다 막 이러면서 한참 통화했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깔깔깔깔 거리는 거 있죠. 에이, 그래서 날 위한 이야기 보따리 가져왔니? 했더니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옛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정 같이 그냥 유치해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한참 통화하셨다던 오아시스의 노래 준비해 놓고요. 0185님,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지는 노래예요 하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마음을 좀 달래셔야 되나?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좀 포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이렇게 두곡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몇 곡 못 들려드린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어떡해. 우리 2시간 만나다가 1시간 만나니까 너무 서운한 거 있죠? 내일은 꽉 채워서 2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그리고 개그맨 이문재 씨도 함께 오십니다. 끝곡은 3801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청량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추억의 팝송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바시아의 Third Time Lucky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1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폭염과 가뭄 끝에 지난 주말 단비가 내렸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내려도 걱정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면 더 채우고 싶고 넘치면 그것을 지키느라 또 마음을 씁니다. 당분간 폭염과 가뭄이 다시 이어진다는 예보도 있었는데요. 비도 더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일의 것은 주님께 맡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족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흙족함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솔길 산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늘 울림의 노래로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수해를 입은 분들 많으시죠. 저 남쪽에 그런 소식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무겁죠. 폭염과 가뭄으로 또 애타게 비를 기다렸는데 막상 비가 또 내리니까 너무 한꺼번에 쏟아져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연의 일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걸 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요. 뭐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그치거나 날씨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마음을 내려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번 비로 피해를 입으신 오솔길 가족 계시겠죠? 갑작스러운 피해로 많은 걸 잃으시고 또 뭐 엄청 망가졌잖아요. 흙탕물들 뭐 들어와서 예 그런 가정 계시다면 혼자 걱정 안고 계시지 말고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걱정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 보겠습니다. 8783님, 아이고 사무엘 형제님, 네. 오늘 축일이에요. 그죠? 축일 많이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네 번째 축일 아침. 스스로 자축하시네요. 네. 지방의 한 성당에서 혹시 오늘 축일 맞이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으신지 묻는 신부님 말씀에 조용하게 손을 들었다가 참여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하받고 호호호. 예, 열심히 일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주님은 저를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옳은 방향으로 예, 이끌어 주셨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유, 맞아요. 네.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하고요. 특히 지금 휴양 중이신 대전교구 정사무엘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예, 오늘은 베르나르도 축일이기도 하죠. 예, 베르나르도 영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 또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 대전교구의 정사무엘 신부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또 치유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오늘 축하 많이 받으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 좀 비가 오락가락 정말 하는데요. 예, 건강하시고요. 운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비가 오락

따라가는 오후. 맞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저희 미아 사거리 그 부분 쯤 와서 제가 이제 지하철 타려고 거기 있는데 비가 제법 많이 내렸어요. 주룩주룩. 그래서 명동 그쪽에도 그러려나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비슷한 하늘인데도 이렇게 다르나,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것 만족하면서 거제도의 피해 빠른 복구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거제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거의 거제도 3분의 2 정도가 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서 정말 복구가 빨리 돼서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파손된 것들도 엄청 많고 물에 빠진 차량이며 뭐 참 피해를 다 이걸 복구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되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2037님. 오늘은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좋았네요. 흐린 날씨지만 습도가 높아서 좀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이런 비는 사람들에게, 모든 동식물에게도 단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저도 비가 온다는 건 메마른 것보다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강바닥이 막 쩍쩍 갈라진 걸 보니까 이 비가 정말 얼마나 고마운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서울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오고 있나요? 오늘은 사실 날씨 예보에 구름만 잔뜩 있었거든요. 비는 없었는데 갑자기 웬 비? 하면서 좋아는 했습니다만 또 너무 피해 입지 않고, 근데 뭐 태풍도 하나 또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방향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또 좀 걱정이네요. 조금 비만 좀 많이 뿌려주고 사라졌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입니다. 하느님 마음하고 또 다를 수 있겠죠.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DES의 노래입니다. 깨닫게 하소서.

DES가 부른 깨닫게 하소서. 정말 또 상큼하면서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왜 그런지 참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죠? 네. 아, 8966님, 한평도 소나기 옵니다. 그렇군요. 소나기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바짝 내리고 그 다음엔 또 해도 또 쫙 나고 그런 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쫙쫙 내려서 이제 폭우처럼 막 한 시간당 막 150mm, 200mm 나오면 큰일이죠. 그냥 소나기로만 왔다가 가면 하느님 땡큐인데요. 그죠? 홀로 남은 곰님, 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열도 식혀지고 비가 내리다 병원 문 열고 나가니까 비가 그쳤어요. 하느님 감동했어요. 아, 우산이 없으셨나요? 아유, 여기도 또 하느님 땡큐네요. 네. 예,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아파서 병원은 갔지만 이렇게 저렇게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티나님 오셨네요. 네. 부산은 너무 더워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했는데 또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됐네요. 맞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참 요즘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뭐 얼마나 세계에서 뭐 지진이고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서는 비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뭐 지진 피해도 엄청나고요. 그래도 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비껴간 우리나라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조금 피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빨리 극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4340님 얼마 전에 종합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 받으라고 해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어요. 뇌혈류 쪽 문제라 겁이 나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4340님 참 걱정되시겠습니다. 뇌 혈류라면 뭐 혈류가 좁아졌거나 어떤 게 뭐 우리 저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그것이 큰 문제더군요.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얼른 빨리 손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미루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검진을 받으면서 이렇게 찾아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9223님, 수녀님, 저희 정화산 교육관에서 12식회 성서 사도직 연수가 있었는데요. 성바오러 달 수녀님들도 몇 분 오셨다 가셨네요. 맞습니다. 저희 성경 학교 담당하는 수녀님들이 12식회 성서 사도직 연수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이제 도착 오늘 오셨겠네요. 네, 좋은 시간들 되셨겠죠. 네, 고마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편지인 성경을 조금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을 서로가 마음으로부터 잘 나눴겠죠?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8875님 신청해 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유방암이라고 하네요. 수술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주 자매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8875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옳게 되시는 분께서 월요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뭐, 수술을 하셨겠네요. 네, 김진주 자매님 네 위해서 기도 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올케님이 아프다는 소식이 얼마나 또 마음이 무거우실까 생각을 했네요. 아, 이렇게 암 수술이라고 하면 모두가 정말 두렵고 또 걱정이 들죠. 모든 염려 그래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또 잘 환자를 들여다보고 또 제대로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미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환자 되시는 올케님, 네 자매님을 이제 너무 염려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잘 될 거예요 라고 희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청해 주신 8875 자매님 너무 고맙고요. 네, 김진주 자매님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과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신 하느님, 수술하신 김진주 자매님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수술하면서 마음에 얻었던 두려움보다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독여 주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어 자매님이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가족 모두가 다시 편안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김진주 자매님의 쾌유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들어요. 이경수 노래입니다. 치유의 하느님.

네, 이어서 인호 주사가 부른 아버지 듣고 왔어요. 이 곡은 별빛 사랑 안젤라님께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인호 주사 아버지 들려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PD님이 또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김진주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남편 돌아가신 그 허전함이 아직 계속 이어지죠? 그럴 때마다 또 성모님께 손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766님, 네. 김진주 자매님을 위해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유방암. 뭐,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전이된 게 없고 그 어떤 한쪽만 조금 그렇다 하면 참잘 완쾌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셨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크시겠어요. 네. 다 암은 정말 그렇죠. 네. 뭐두말 길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예. 이기혁 그리고 티나님, 8783님, 네.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김진주 자매님의 유방암 수술이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니 성모님과 또 주님께서 또꼭 은총을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 폭염과 가뭄 속에서 애타게 비를 기다렸던 남부지방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삶의 터전과 농작물을 잃고 집과 일터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와 침수로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애써 가꾼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갑작스러운 피해로 하루아침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이 겪는 큰 슬픔을 품어 위로해 주시고 다친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피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복구작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께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욕심이 끝이 없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의 은총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밴드와 최숙희가 부른 오주여 크신 위로여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아유, 정말 더울 때는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조금 선선해지려고 하니까 에어컨 고쳤네요. 네, 지금 딱 적당한 온도가 돼서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흡족합니다. 와, 이렇게 고친 에어컨 때문에 예, 흡족하시군요. 아유,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고이지만 필요했던 PC 컴퓨터가 어제 생겼고 내일은 또 노트북이 도착할 예정이랍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채워지니 이만하면 아주 만족하고 감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유, 웃는 눈썹 두 개 그리시고 정말 기쁘신가 봅니다. 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느낌표 두 개를 딱딱 찍어주셨는데요. 와, 정말 노트북 생기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원고를 쓰다 보니 아, 이렇게 PC 하나 갖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떤 때는 방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노트북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가족이 이렇게 하나 해주셨는데 아이고, 넙죽 절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아유, 이렇게 흡족할 일이 많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소소한 것에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거 주님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4236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요.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잡고 다녔는데 그 이후 냉담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냉담 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가짐에 감사해요. 아유, 네.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들고 성당 다니는 사람 많았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 저는 막 토요일만 되면 고해성사 보러 가라고 또 쬐끄만한 헌것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도서 뭐 미사보 다 집어넣고 그거를 들려서 성당으로 내쫓다시피 보내서 제가 가서 죄도 없는데 막 죄를 만들어서 고해성사 받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다, 그죠? 아유, 엄마들의 극성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천국에서 기뻐하시겠네요, 정말. 예, 고등학교 때 냉담 풀으셨으니까 그렇게 긴 것도 아니네요. 어른들까지 안 갔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 가진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 같아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0545님, 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디데이, 네, 91일. 와, 1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 와, 정말 고3들 이제 또 가슴이 콩닥콩닥 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예,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들 정말 매일매일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네, 하셨고. 아유, 부모님들이 더 가슴 뛰고 더 마음 졸이고 계시는데 아유, 주님께 그것도 다 맡겨드리고 예, 힘내라고 옆에서 예, 자꾸 힘내라고 응원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3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느님은 그 죄를 자루에 담아 꽁꽁 묶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통회의 눈물을 당신의 컵에 담아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십니다. 때로는 삶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자 은총의 통로를 마련하십니다.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은총의 순간 중에서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소제목에서 따온 일부입니다. 특히 우리의 눈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죠. 하느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십니다 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잃고 집과 일터를 잃은 많은 분들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막막하고 속상하시죠. 그 아픔을 우리가 쉽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만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겠죠. 그 눈물을 하느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예, 훗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곡식단 들고 올 때 기쁨으로 춤춘다는 시편 126편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우리의 눈물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은총의 통로로 힘차게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든 응원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끝곡으로 하프엘이 부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뉘죠. 첫 번째 장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면서 그 초대를 거부하였지요. 이에 임금은 크게 진노하여 그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초대받은 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임금이 종들을 시켜 거리에 있는 모든 이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종들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죠. 하지만 임금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잔치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두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0: 초대받은 이들이 응하지 않자 그들을 향한 진노를 터뜨리는 임금의 모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채우기 위해 모두 다 데려왔으면서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지요. 불러놓고 쫓아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음 속의 임금은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잔치를 채우려고 하죠. 임금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로 소개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잔치에 참여하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이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의 잔치를 채우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언제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803강 한우.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발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리수리 마술이 5분 안에 사라지는 마술 제가 보여드릴까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건 월급날이면 나타나는 마술 뾰로롱 월급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짜 마술도 아니고 마법도 아닌데 사라지는 마술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월급이 금방 사라져버리네요. 그럼 나타나는 마법은 없을까요? 이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과 함께 작은 저축 하나 들고요. 작은 나눔 하나 실천하고 내가 가진 걸 정성스레 봉헌하면 통장 잔고는 조금 줄어들진 몰라도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감사와 사랑이 조금씩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마법을 부려보면서 5시면 짠 하고 나타나는 마술.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혜주입니다.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듣고 왔습니다. 월급이요.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정말 5분이 뭐예요. 5분도 채 안 돼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잘 쪼개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노후자금 이렇게 쪼개고 먼저 입금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건 남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그렇죠. 어느새 8월 20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있다면 쪼개서 언제 하나 하지 말고 쪼개서 지금 얼른 해버리세요. 8월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자, 시간을 쪼개서 듣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아, 우리 기동님께서 설디님 안녕하세요. 아이, 오늘 주야 풀근무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오늘 진짜 시간을 쪼개서 일하시는 날이네요. 요런 날일수록 조금 더 쪼개서 쉬는 시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조금 든든하게 챙기고 오늘 설레라 듣는 이 시간 동안 마음의 위안도 조금 챙기고 그렇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여유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여유는 무슨 여유야? 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다 보면 진짜 잠깐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쪼개가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시간도 쪼개고 우리 돈도 쪼개고 뭐 월급도 쪼개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주말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관련된 소식 퀴즈로 저희가 내드리는데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생활 속의 꿀팁들 저희가 스푼으로 이렇게 넘겨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배달하고 먹고 남은 음식 활용법 준비해 왔는데요. 배달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먹었거나 아니면 양이 너무 많았거나 했을 때 남은 배달 음식 아깝고 또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좀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꿀팁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꿀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설레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구 CPBC에서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Z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 크루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의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거창한 포트폴리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SNS,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납니다. 저희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하시면 자세한 지원 방법 알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고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까요? 폴킴이 부르는 커피 한잔 할래요.

쿨킴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경산의 피맘님께서 살디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꾸벅. 서울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바람은 시원합니다. 월급 반으로 딱 쪼개어 저축 먼저 하고 딩동딩동 하고 돈 나가는 소리죠 이거? 자동 계좌이체 후원금 그 외에 갯돈 카드값 빠지고 나머진 비상생활비로 쓴답니다. 요즘 시댁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해피가 강아지 이름이죠? 아빠 출근 모습 보고 빠이빠이 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강아지가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하얀 털이 있는 손뭉치같이 귀여운 해피 사진. 왜 이렇게 아련할까요, 근데? 출근하는 아빠 모습 보는 해피의 뒷모습이 뭔가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 2박 3일 여기로 휴가 다녀왔답니다 하시면서 장사해수욕장 사진 보내주셨는데 지역 분여회 운영이라 바가지 요금 없고 찾아준 손님들에게 지역 복숭아회 캠핑장 샤워 등 푸짐한 선물 주셨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휴가 너무 좋은 데로 다녀오셨네요. 저 장사해수욕장 행사 때문에도 여러 번 가고 개인적으로 저도 놀러도 가봤는데 정말 좋아해요. 장사해수욕장 안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해피맘님처럼 쪼개서 먼저 이제 필요한데 돈을 딱 비축해두고 남은 돈으로 거기서 알뜰하게 생활하시는 지혜로운 분들 많으시니까요. 요런 꿀팁들도 돈 관리 꿀팁 우리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북구 소식입니다. 자녀가 많아서 이동에 부담을 겪던 대구 북구의 다자녀 가정들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동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다둥이 가정 이것 무료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이것을 이용한 가구가 65가구라고 하는데요. 북구에 거주하면서 10살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이것 렌탈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2자녀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과연 무엇을 무상 대여해주는 사업일까요?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힌트를 의성어로 드려보자면 부릉부릉 부릉부릉 옛날 의성어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슝도 있으니까요. 뭐 두 가지죠. 부릉부릉도 있고 전기 이것이다 하면은 부릉슝도 있을 수 있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차량, 2번 한량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차량일까요? 한량일까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015B가 부르는 수필과 자동차 듣고 올게요.

015B 수필과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 대뜸 퀴즈 문제는 여행 갈때 이것 마련부터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신의 이것이 있다면 걱정이 아니지만 가족 여행에 대형 이것이 필요하다면 대여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다둥이 가정에 무상 대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이것을 이용해서 다 같이 이동할 때이 안에서의 즐거움이 또 있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량, 2번 한량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이것 몇 인승까지 타보셨어요? 보통 이제 고속버스를 타면 가장 큰 이것이라고 할수 있나? 아니면 운전해본 거. 나는 몇 인승까지 운전을 해봤다. 그 이게 대형차를 운전하려면 또 1종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2종이라 가지고 5인승 이상은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차량들 중에 큰 차량 있죠. 뭐 축제 차량 이런 5인승이 넘어가는 7인승 이런 차량들은 또 면허가 1종 이상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가족이 놀러 간다 이러면은 보통은 뭐차두대세 대로 나눠 가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한 차에 모여서 막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누구는 자고 누구는 떠들고 누구는 옆에서 막 간식 먹고 이러는 재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도로교통법이 다 이제 바뀌어서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어쨌든 우리가 지키는 사회니까 예전에는 승용차 5인승 승용차에도 5명 이상 많이 타고는 했거든요. 그거를 예전엔 단속을 또안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승용차 5인승인데 막 뒤에 어린이들 4명씩 앉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많이 앉으면 어른 3명이 뒷자리에 앉는데 거기에 이제 어른마다 한 명씩 아이가 무릎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이 앉게 되는 거죠, 벌써.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한명 앉으면 7명이죠. 조수석에 어른 한 명, 아기 한명또 앉으면은 벌써 여기에 9명이 타게 되는 그런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뾰로롱 마술 같은 일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옛날이고 5인승이면 딱 5명까지만 타는 게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무릎에 안고 가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았다. 그런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차량, 2번 한량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북구에 거주하면서 10살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이것 렌탈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우리 다둥이 가정이 잘 알고 다 받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차량, 2번은 한량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차량, 한량. 이 중에 정답의 첫 글자와 같은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른도가 부르는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오늘의 정답은 차차 차량이었습니다. 대뜸 퀴즈 정답 차량이었고요. 자녀가 많아 이동의 부담을 겪는 대구 북구의 다자녀 가정을 위해 다둥이 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면서 10살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5인승부터요 12인승 규모의 승합차와 승용차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여행 계획할 때 다둥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여행 갈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이겠죠.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2자녀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때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엔 연간 최대 4일, 2자녀 가구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박 3일 여행, 3박 4일 여행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경산해피맘님께서 정답 1번 차량 지원 너무 좋으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다 같이 여행 가려면은 진짜 큰 차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는 다자녀, 2자녀, 3자녀가 해당된다 하시면 이 혜택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도 다자녀들은 그냥 그 버스 전용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글들 있잖아요. 제가 SNS에서 봤는데 꽉 막힌 휴가철에 진짜 꽉 막힌 도로에 그 뻥 뚫려 있는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승합차를 봤거든요. 거기 이제 밑에 글에 그 동영상에 적혀진 글에 다자녀의 위험이라면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다자녀만 되는 거는 아니고 탑승 인원이나 차 종의 관계가 있다네요.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면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자녀다 하면은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기 많이 낳으면 애국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국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인 차량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0669님도 차량하고 보내주셨고 9485님도 찬미혜수님 1번 차량입니다. 1166님도 1번 차량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차량 보내주신 분들 정답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바나나 우유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모두 대방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남은 배달 음식 200% 살리는 꿀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남이 해주는 음식! 이라고 대답할 주부라면 100번 공감하는 말이죠. 배달해 먹으면 편하고 맛있고 다 좋은데 음식이 항상 저는 좀 남더라고요. 아깝지 않아요? 잘 활용하면 다음 한 끼 혹은 간식 한 끼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1인 가구인 분들도 많은 꿀팁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배달 최저 이용료 있잖아요. 그거 맞추려다 보면 솔직히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을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요런 레시피를 활용해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주문을 해봅니다. 요런 모든 꿀팁들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배달 음식 남으면은 활용하는 거는 데워 먹는다? 다시 데워 먹는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꿀팁 많이 필요합니다. 배달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 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떡볶이랑 치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집 사장님과 치킨집 사장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장님께 들어보는 활용 팁 듣고 올 건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제어의 최애 음식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남은 떡볶이가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대로 다시 맛있게 먹는 방법, 다시 먹을 때 좀 말랑말랑하게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1: 냄비에 물을 부어서 하면 조금 싱거워지고 떡이 불 수는 있는데 전자레인지 용기에 따로 소량을 전체를 돌리다기보다 따로 소량을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 말랑하게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물을 넣어서 끓이면 떡이 퍼지고 간도 조금 싱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드실 경우에 관계가 없는데 또 조금 드실 것 같으면 고기 그대로 냉장고에 두고 소량을 다시 덜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말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은 전자레인지 오래 돌리다 보면 그 양이 다 딱딱해질 수도 있고 뭐 좀 덜 된 부분, 안 덜 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덜어서 하면은
0: 그렇군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면 훨씬 이 떡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을 만큼 소량만 덜어서 적당히만 돌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데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어떤 데는 차갑고 막 이러더라고요. 남은 떡볶이 렌즈에 잘못 돌리니까. 그래서 딱 그 소량만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했을 때 1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살짝 그 양념 아랫부분까지 해서 한번 뒤집어서 30초 정도 더 돌리면 훨씬 더 고루고루 다시 말랑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떡볶이가 남으면 활용해 볼 수 있는 레시피도 알려주셨어요.
1: 저희 매운 떡볶이라 양념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양념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고기 김가루나 뭐 김치 같은 거 조금 잘게 썰어서 그 남은 양념이랑 뭐 오뎅, 야채 거기에도 양배추가 들어있으니까 볶음밥으로 활용하시면은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요즘 떡볶이 진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남은 떡볶이가 있다 하시면 요렇게 레시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계 투톱 떡볶이랑 치킨이었죠. 치킨이 남았다 그럼 요렇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2: 뭐 치킨이나 닭강정 남은 건 이제 다음 날에 이렇게 잘게 잘라서 약간 덮밥이나 치킨 마요 덮밥처럼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크램블이나 반숙 하나 올려주면은 한 개 식사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김치랑 치킨을 같이 볶아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남은 치킨. 네.
0: 남은 치킨.
2: 남은 치킨은 이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재료를 많이 안 넣어도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특히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도 시켜 먹고 양념 치킨도 시켜 먹잖아요. 그 중에서 후라이드가 활용도가 높다고 하네요.
2: 네, 일단 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간이 세지 않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살을 발라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도 되고 볶음밥이나 카레에 넣어도 잘 어울리고요. 또 또띠아가 있으면 채소랑 같이 넣어서 치킨 랩으로 만들어 먹어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에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양념치킨은 소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이랑 같이 먹는 메뉴를 추천해요. 살을 잘게 잘라서 밥이랑 볶거나 아니면은 밥 위에 양념치킨을 올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으면은 이제 간단한 덮밥이 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양념치킨은 따로 간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후라이드는 새로운 맛을 더해서 먹고 양념치킨은 원래 양념소스처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0: 후라이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카레에 넣어도 어울리고 샐러드, 샌드위치, 또띠아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배달음식 뭐 치킨 떡볶이 소개해드렸는데 피자도 있고 감자탕도 있고 족발도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배달음식 남은 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남은 배달음식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 여러분들께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꿀팁 받아볼 건데요. 휘성이 부르는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올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휘성, 사랑은 맛있다 듣고 왔습니다. 이 꿀팁 보내달라고 했는데 약간의 특이점이 발견됐어요. 일단 경산의 피맘님께서 저희는 족발과 밀면 가끔 시켜 먹는데요. 남는 건 없어요. 일단 남아야 꿀팁이 있는 건데 남는 건 없어요 이라고. 그리고 3927님 남은 배달음식 활용법이요? 저희 집은 활용할 게 없습니다. 6148님 남는 치킨으로 뭘 해먹나요? 치킨이 왜 남죠?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 아, 남는 게 없는 거야. 배달음식이 남는다니, 남는다니요? 어리둥절. 근데 반대로 항상 뭘 시켜먹고 남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안 남지? 지금 약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평행선 같은 느낌이에요. 배달음식, 음식이 남아요? 랑 이걸 다 먹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좀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소식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많이는 못 먹어서 좀 남는 편인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켜 먹어도 좀 남고 피자를 시켜 먹어도 좀 남고 뭐를 시켜 먹어도 항상 남는데 그러니까 안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겼다. 그러니까 안 남기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꿀팁이고요. 활용할 필요가 없게 안 남기는 것이 꿀팁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꿀팁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피맘님이 하나 보내주셨네요. 해피맘님은 이거는 남나 봐요. 치킨. 남은 치킨은 치즈 넣어 케밥으로 해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치킨 남았을 때 케밥으로 해서 먹으면은 치킨은 일단 양념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소만 곁들이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요런 활용법 제가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 200% 살리는 꿀팁. 일단 남은 치킨은요, 치킨 김치전을 한번 해보세요. 치킨살을 잘게 찢고요, 김치 잘게 썰고 부치카루 조금, 계란 하나 넣어서 섞습니다. 그걸 팬에 얇게 부치면 치킨 김치전이 되는 거죠. 특히 후라이드 치킨은 다음날 그냥 데우면 눅눅한데 이렇게 잘게 찢어 전으로 만들면요, 오히려 바삭한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족발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족발 주먹밥을 추천드립니다. 족발을요, 아주 잘게 다져서 밥에다가 족발에다가 김가루, 참기름, 그리고 여기에 마요네즈 아주 조금 섞어 동그랗게 주먹밥으로 뭉치면 되는데요. 여기에 족발집에서 남은 새우젓 아주 조금 찍어 먹으면 짭조름한 것이 꽤 근사한 한 끼가 된답니다. 하나 더. 우리 햄버거 세트로 막 시키다 보면 감자튀김 남을 때 있잖아요. 그거 계란후라이랑 만나면 새로운 요리가 됩니다. 감자튀김을 그냥 데우면 사실 눅눅하고 전날에 먹던 바삭한 맛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자튀김을 팬에 바삭하게 볶다가 계란을 깨서 올립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 톡톡, 케첩 대신 핫소스나 스리라차를 조금 뿌리면요, 이거 완전히 그 감자전 맛 날걸요? 이거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배달 음식, 남은 배달 음식 활용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아, 생각지도 못했던 꿀팁이 있었다. 배달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런 꿀팁이 있었네요. 저희 꿀팁 한 스푼은 또 다른 유용한 꿀팁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잔나비가 부르는 한 걸음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아직 먼 곳에 있긴 하지만 지난 연휴에 내린 폭우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더욱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를 뒤덮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갔었는데요. 지금은 이 태풍의 길이 열려 있어서 우리나라 쪽을 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진로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태풍 예보를 보고 한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요즘의 태풍을 보면 태풍도 진로를 코앞에 와야 알더라고요. 앞쪽에 뜨거운 공기에 막혀 있기도 하고 주변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기도 하고 말이죠. 태풍도요, 5일 후의 삶은 모릅니다. 기상청도 태풍 통보문에서 현재 시점부터 최대 5일 동안만 태풍의 예상 위치와 진로를 제공하는데요. 우리도 너무 멀리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이틀 앞만 보면서 달려가기로 할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이틀 후에는요, 주말입니다!

딱 이틀 앞.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틀로 근데 이제 오늘 지나면 우리가 또 금요일은 마음 안에서는 주말로 또 쳐주는 거니까요. 몇 시간 후에는 주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겠죠. 그 고등학생 친구의 말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귀엽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어도 정작 우리 코앞에 놓인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죠? 나보다 먼저 길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을 믿고 오늘 걸어온 것처럼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양희은의 별과 꽃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지난 17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올렸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매년 8월 중순경에 실시되는 한미 공동연습으로 국지 도발 및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을 점검해 국가 비상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훈련입니다. 당초 한미연합훈련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훈련 당일에 일방적으로 기간을 축소하라고 한 것이고 결국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부 당국자도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결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동

0: 대통령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안한 당사자 간의 정전 논의에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통미복남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볼 때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북미 대화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훈련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트럼프의 즉흥성에 당혹스러울 테지만 이 훈련은 양국이 서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훈련 중단에 대해 항의는 항의대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조는 협조대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NG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8: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0: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합참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래저래. 예, 뭐 하나 쉬운 거 없고 어지러운데 오늘은 야당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동안 야당을 거의 다루지 못해, 국민의힘 얘기를 다루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정당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근데 내용인 즉슨 현역 당협위원장을 전체를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지금 오전에 논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당권파는 이거는 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비당권파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려를 표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투톱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아직 지금 결론은 안 난 것 같은데.

0: 근데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뭐 비판 뭐 찬성 반대 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단 이 최창렬 교수님.
1: 예.
0: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1: 장동욱 대표가 이제 자신의 그 당권을 완전히 이제 고착시키려 하는 거죠.
0: 예.
1: 이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협위원장들 임기가 8월 말까지입니다.
0: 예.
1: 8월 말까지라서 교체할 수 있죠.
0: 근데 모든 당협위원장이 근데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1: 대개 조직 강화 특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 선거를 앞둔다든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마 사고 지구당, 과거의 사고 지구당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사고 당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체한 경우가 있죠. 이건 뭐 전체 당협을 다 교체한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지역구를.
0: 예.
1: 그래서 이런 일이 요즘은 하도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정당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런 정당을 우리 정당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로.
0: 아, 발견하기 어렵네, 이런 정당을?
1: 전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정당. 이렇게 지방선거에 패배했는데 완벽하게 참패했잖아요.
0: 예.
1: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슨 극우다, 무슨 뭐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다 떠나서 선거에 진 대표가 있는 예가 없어요.
0: 예.
1: 이번에 결국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0: 예.
1: 그게 이치입니다. 근데 이거 선거가 이제 내년이니까 전당대회가.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걸 강고하게 진지가 더 이제 강하게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0: 예.
1: 정영식 원내대표가 뭐 투톱이라고 합니다만 강하게 어떤 그 반대세력을 구축하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이제 그 경계를 오가는 이런 좀 전 애매한 모호한 행보라고 보는데 정 원내대표의 행보를. 근데 아무튼 이 당협위원장은 전체 교체하는 거 모든 게 과하면 무너진다고 말이죠.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이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전 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명을 재촉하고 있다.
1: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한 20%만 지금 싸우고 있고 80%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아마 올림픽공원 그 집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한 것 하나 또 하나는 본인 중심으로 좀 이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2: 황교안 시즌2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황교안 시즌2요?
2: 예. 황교안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 당시 대표도 당협위원장 다 교체 시도했었거든요. 총선 앞두고 그때
0: 예.
2: 이제 총선 직전이긴 했었는데 어찌 됐건 이제 그걸 앞당겨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0: 예.
2: 이걸 왜 앞당기고 있느냐? 보통 이제 선거 즈음에 해야 될 일을 이게 결국 본인 연임 가도를 닦는 길인 동시에 다음 총선에서 친 장동혁계를 많이 포진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포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중진들 사이에서 사퇴론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0: 예.
2: 뭐 사퇴론이 뭐 오늘 내일 뭐 새롭게 제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사퇴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예.
2: 그럼 이제 사퇴하기 전에 당협위원장들 사고 당협의 당협위원장들만이라도 교체를 친장계로 좀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음번 총선 때 대부분 살아남을 테니까
0: 예.
2: 이제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연임 도전한다고 했을 때도 당협위원장이 자기 편이 많아야 유리하잖아요.
0: 예.
2: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노리는 포석인데 너무 야심차다.
0: 아, 너무 야심차인가요?
2: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교안 시즌2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전 대표보다 더 과감한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2: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조강특위 가동하고 뭐 당협위원장 교체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총선 앞두고
0: 예.
2: 하기 마련인 건데 이거를 지금 벌써 앞당겨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0: 2년 뒤에요. 뭐 2년 아니고
2: 2년까지는 아니지만
0: 1년 8개월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친윤계 특히 언더 친윤들 내에서 2월 말 정도에 자기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3: 그렇군요.
2: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 묘수를 부리는 게 1.5선의 정치 경력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통할까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결국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좀 불리하게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0: 예.
2: 제가 보건대는 이거 거의 묘혈을 파는 수준이다.
3: 아 그렇군요. 네.
2: 보세요. 자기 지지 기반 어찌 됐건 친윤계고 언더 친윤들이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으로 자기를 내세운 거잖아요.
0: 예.
2: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 이 회사 주인 되겠다고 지금 이제 날뛰는 격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 좀 이어서 하자면은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3선 그 의원들을 만났고 3선 의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한 압박으로 지금 장정 대표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팬앤드마이크 유튜브에 나와서는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중진들이 희생을 해야지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지금 오늘 뭐 권영세 의원 5선에 권영세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서 중진 불출마 발언 이거 뭔 말이냐 장동혁이 물러나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조기에 지금 막 격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1: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내용이라는 게
0: 예.
1: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중진들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다시 들어가서 체포 방해했던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했던 의원들.
0: 최근에 특검이 이제 기소를 했죠. 의원들은
1: 그 사람들은 물러나야죠. 저는 그 사람도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예.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그 공천 주면 안 된다는 이유하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중진들은 어쨌든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 등도 그렇고 권영석 의원도 수도권 서울이란 말이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선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게 상식이 아니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또 그때는 또 뭔가 또 이 강성 지지층들 극우 지지층들의 또 지지도 받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했고
0: 예.
1: 또 막상 선거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장동혁 대표의 공천을 받아가지고는 당선될 것 같지 않고 이런 거 마치 정의로운 목소리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0: 예.
1: 방향 전혀 다른데 둘 다 퇴출해라.
0: 다
1: 퇴출해라.
0: 모두가 퇴출해라.
1: 근데 예. 모든 중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0: 예.
1: 조경태 의원같이 훌륭한 분도 있어요. 저는.
0: 그렇군요.
1: 특정 의원을 고려해서 안 됐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도 물러나고 마치 이거를 이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모르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장 대표가 뭔가 정치 개혁을 하는구나. 뭔가 개혁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는 항상 중진들의 물갈이 이런 걸 대단히 유권자들이 좋아해요.
0: 예.
1: 그걸 노리는 건데 저는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일반 일상 인간사도 그렇고 나를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남의 잘못된 행태들 보고 우리의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만 지금 드디어 나를 건드린다.
0: 예.
1: 그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3: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의원들 건드리기 시작하면 당협위원장들. 이게 서서히 저는 그게 하나의 정치 이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장동 대표가 자기 위치가 공고화되면 조금 자제해야 돼요.
0: 예.
1: 전략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겁도 나고 전 겁이라기보다는 좀 과도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요. 이 차제에
0: 예.
1: 밀어붙이자. 완전히 내 세력을 구축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일명 뭐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장동 대표로 온다라는 평가들이 있던데.
1: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0: 착각이다 그게.
1: 완전 착각이다.
0: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 교수님이 높이 평가한 그 조경태 의원이 오늘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논의를 했습니다. 뭐 진종호 의원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뭐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는 지금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중징계가 예상이 돼요. 뭐 탈당 권유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뭐 1년, 2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 이게 이제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2: 그러니까 일단 징계는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0: 예.
2: 다만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좀 더 논의한다 이 얘기인데 뭐 처음부터 이건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예. 중징계로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0: 예.
2: 그걸 그 길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을 뭐 그동안 나름대로 좀 거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0: 예.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뭐 당협위원장들 교체도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지금 뺄셈 정치도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편도 건드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0: 예. 예
2: 그동안은 뭐. 뭐
0: 친한 게 중심으로.
2: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뭐 이제 아주 원초적으로 가자면 뭐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친한동훈계 한동훈 전 대표 몰아냈고 친한동훈계 지금 정리 과정에 들어간 거고. 그럼 뭐 그 정도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이제는 친윤계들까지도 겨냥을 하는 데다가 친윤계 중진들을 이야기를 해요. 친윤계 중진들은 그 핵심은 언더진윤들이잖아요.
0: 예.
2: TK 지역에 있는 중진들. 이 사람들이 친윤계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지금 건드리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임원들을 싹 다 갈아치우겠다고 지금 하는 격이에요. 예. 회사로 치자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0: 장외 주식 매수를 열심히 했던 걸로 좀 보이는데.
2: 아, 근데 예. 착각이에요.
0: 아, 착각이에요?
2: 왜냐하면 예. 바깥에서 일부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막 바람을 넣겠죠. 그 개중에는 공천 장사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0: 예.
2: 예, 장 대표 대표 만들어 놓고 거기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 밀어 놓고 그런 이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특정인 제가 뭐 이름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이제 바람을 불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환상을 불어 넣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밀어붙이면 된다. 지금 그런 것에 지금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0: 그래서 야당이 도대체 뭐하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지금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찍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이 동반하락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거고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3%로 역대 최저를 찍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 더불어민주당은 47.9 뭐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20.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TK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못마땅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그 보수의 본산 심장 TK는 왜 지금 국민의힘이 못마땅한 건가요?
1: 못마땅한 건 뭐 이번만은 아니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0: 예.
1: 결국 뭐 추경호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대구 경북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아무리 대구 경북이 보수의 본산. 보수의 본산 이것도 우리가 영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뭘로 바꿀지는 제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예. 보수가 뭐 그런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뭐 통역적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보수의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으로 이런 이곳에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는 이제는 그 어딜 가도 이게 좀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그 장동욱의 문제 맞네. 거의 하나의 관용화가 됐다고요. 근데도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급기야 당협위원장을 다 교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0: 예.
1: 중진의원도 싹 갈겠다고 얘기하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0: 예.
1: 국민들의 지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국민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반사익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0: 예.
1: 그 장동욱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밀어붙여서 연임한 다음에 대권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참으로 이상한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치가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과거 민정당 때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 민정당은 물론 뭐 군부 정권이었고 군부 정권에 뭐 전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당내 정치공학이 이렇게 뒤틀린 적이 없었다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이런 정당은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는 그만하고요.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하나 나올 때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최저치 찍었다 계속 나오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8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2.8%로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52.5%고요. 또 부동산,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는데 효과 없을 것이 51.8, 효과 있을 것이 25.4,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어요. 정확하게 진짜 두 배네요. 두 배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꼽는 분이 가장 많아요. 이거 굉장히 좀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2: 네, 위기인 건 맞죠. 근데 위기 조짐은 이미 지방선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0: 예.
2: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건데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당내 분열상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전당대회 끝났으면 이제 이게 분열이 좀 봉합이 되면서 이제 이게 지지율이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통합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2: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할 말 다 하겠다고 앞으로.
0: 그러니까 할 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뭐 이런 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 근데 그 말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선포하지는 않죠.
0: 뭐 예. 김민석은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졌다. 뭐 이런 얘기도 본인 방송에서도 하고 예. 나는 졌지만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2: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자기 정치 계속 하겠다는 거다. 오히려 자기 정치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돼요.
0: 예.
2: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결정적인 게 있는 거고 정치적 변수로는 그 외에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전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공급 확대 대책 뭐 아주 그냥 파격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막 발표를 했잖아요.
0: 예.
2: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설익은 걸 막 발표를 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불신을 더 유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 뭐 하나 발표했다가 아이고 이거 뭐 다른 소리 나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이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0: 예.
2: 이재명 정부도 지금 뭐 거의 반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확 이제 들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문재인 그렇죠. 정부의 대자뷰.
2: 부동산 예. 정책 대자뷰.
0: 부동산 정책 대자뷰.
2: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안 일단 뭐 방침을 밝혔으면 그대로 해서 좀 해서 정책 효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더 뭐 공급 대책을 내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서둘러서 연달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신뢰도를 더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똑같이 가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결정적인 좀 변수 가운데 하나고
0: 예.
2: 최근에는 통상 이슈도 다시 좀 그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정말 퍼주기로 지금 다 해서 그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0: 예.
2: 그 퍼주기 했는데도 지금 미국이 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왕구 이제 교체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0: 예.
2: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예. 그 이종훈 평론가님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당내 화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다 모여서 이제 만찬을 했고 또 굉장히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11시 넘어서까지 지금 이어졌고 사진도 찍고 활짝 웃고 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를 했고 정청래 송영기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고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책임 있는 주역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비상기업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전우이자 동지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종훈 평론가님이 좀 박하게 조금 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0: 아, 동의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1: 100% 동의라기보다도 예.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사리가 나올 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0: 할 말을 못해서 사리가 나올 뻔했다고.
1: 더 이상 할 말을 합니까? 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0: 할 말 많이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정권이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거보다 그건 말에... 뭐

0: 빈번한 횟수를 떠나서
1: 예.
0: 말의 질로 볼때 그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당신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할말다한거 아니에요? 근데 뭘또 사리가 나올 뻔했다고 그러니까 사리가 나올 뻔했으니까 난할말다 하겠다. 근데 그게
1: 예.
0: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을 위해서 할말다 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는 맥락으로 볼 때, 문맥으로 볼 때, 그것보단 정말 내가 정말 그동안 당대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잘못된 걸 얘기 안 했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해석의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자격정치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정치인도 아니고 예수님 공자님도 아니고 말이죠.
1: 예.
0: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의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여러 가지 누적된 그 불신의 문제 이런 걸 해소한 말이죠.
1: 예.
0: 정전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해봐야 맥히질 않아요.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등 당정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그런 거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 예.
0: 그럼 아까 지금 하신 말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만남 속에서 야 우리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 야나 너가 안 놀아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다 전당대회 끝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저는 그래서 지금 다시 베이직으로 가야 돼요.
1: 예.
0: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조작해서 특검법에서 공소시효 조항 없애고
1: 예.
0: 없애야 돼요. 형소법 재개정하고 그럼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중도가 좀 바라볼 거예요.
1: 아,
0: 정치적인
1: 그렇구나.
0: 이슈지만 부동산 민생 이슈를 아니라더라도 그러면 조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전대가 끝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본인의 그 정치성 찾기 시작했구나.
1: 예.
0: 보수 영향 확장.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하고 전월세가 이렇게 지금 전월세가 더 문제거든요.
1: 예.
0: 초고가 아파트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급책 내놓고 이러면 될 거라고 좀 봐요. 그게
1: 알겠습니다.
0: 누적돼 있어요. 경제적인 거, 비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뭐 갈등하다 그거는 대통령이 뚫고 나가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 정청래 의원이 할 말을 못한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썩은 내로운 이거에 대해서 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근데
1: 전당대회
0: 전말
1: 얘기하는
0: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1: 동안. 아,
0: 안
1: 예,
0: 하는
1: 그래.
0: 게.
1: 그거는 말안 하는 게
0: 안
1: 좋은가요?
0: 하는 게 좀. 제가 보고
1: 아,
0: 제가 예상하기에는
1: 예.
0: 이렇게 자꾸만 가면 보수를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보수가 점점 침입해서 침윤해서 침윤, 침투된다 이런 얘기예요.
1: 예.
0: 윤석열 윤자가 아니고 한 윤석열 윤자가 많이 나오는 침윤돼 가지고 이 정권이 위험해진다. 뭐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1: 아, 그렇군요.
0: 중도층을 껴안고 가야 돼요. 중원으로. 근데 그걸 자꾸
1: 알겠습니다.
0: 반대하는 건데 그 얘기 좀 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얘기가 만약에 제 예상에 맞다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1: 알겠습니다. 그 정권이 위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0: 나
1: 하는 것
0: 물론이죠.
1: 같아요. 지금 뭐 국정수행 지지율도 있는데 오늘 지문지는 안 넣었는데 이거 잠깐 여쭤볼게.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에 MBC 100분 토론회인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은 이제 탈당을 한 사례가 있으니 그래서 좀더 중립적인 뭐 거국내각 뭐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둔것 같은데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2: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2: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면 꼭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한 사안인 건 맞아요.
1: 예.
2: 맞는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당 탈당하는 경우가 레임덕 오고 막 몰리고 몰려서 여당에서 제발 좀 탈당해 주세요. 이랬을 때 보통 탈당하는 식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2: 예,
1: 보통 그런
2: 그렇죠.
1: 일이
2: 그런데 이제
1: 많았죠.
2: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제적으로 먼저 탈당을 그냥 해버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되풀이, 그건 되짚어서 좀 보면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1: 예.
2: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이번 전당대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외부에 특히 중도나 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 또뭐 이게 친명 지도부 해가지고 뭐 당청 원팀 이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원팀 원팀 그러더니 여기 또 원팀 원팀 하네.
1: 예.
2: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당이 뭐 여의도 출장소 청와대 뭐 그런 역할이나 하면서 그냥 그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1: 예.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1: 예.
2: 그건 또 바람직한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친명 지도부를 세우는데 성공했잖아요.
1: 예.
2: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좀 뒤로 빠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한 거다. 이렇게 생각.

0: 어쨌든 좀 공감하는 쪽에 좀 더
1: 네, 예, 뭐,
0: 그렇군요.
1: 예,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0: 박지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이거는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읽어드릴게요.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당 정치이자 책임 정치다.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지 1년 남짓 지난 대통령에게 요구할 언행이 아니다. 라고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저 이석의 위원장의 말씀은 말은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0: 선의로 했다.
2: 저는 예.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지금 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정협조라는 국정 구조가 있어요.
0: 예.
2: 저는 그 구조가 꼭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걸 깨야 돼요 그럼. 근데 그 저는 아주 완전히 중립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완전히 탈당하는 게 맞죠. 근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았잖아요.
0: 예.
2: 근데 그 탈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제 이탈하긴 하죠. 국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으면은 대단히 신선해요.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니까 특정 정파의 수장이면 안 되는 거지만
0: 예.
2: 특정 정당의 그 정강 정책이 있고 이념과 공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 쪽 반대 정당과 다른. 근데 국민이 이거 선택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탈당한 순간 이 설명이 대단히 애매해져요. 이석연 위원장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0: 예.
2: 지금 탈당한 모든 게 무너져요. 당정협조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국정 기반이 없어진다고. 현실이 정치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그 말의 신선성이라든지 충족은 100% 이해해요. 이해하고 일리도 있어요. 정치학적으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제의 특수성상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임기 말 레임덕도 아니에요 지금.
0: 예.
2: 그럼 대단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0: 알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0: 예.
2: 그래서 그 말은 썩 적절치 않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0: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역대 대한민국의 좀 정치적 불행사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든 모든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임기 말에 했던 전례가 있고 아니면은 탈당을 안 하면 이제 쫓겨나죠. 출당 조치된 박근혜 대통령 뭐 나중에 제명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제명이 아직 안 됐죠.
2: 참. 안 됐죠.
0: 예, 예, 예. 아직은 뭐 당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지금 청와대하고 서울시가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강하게 한번 부딪혔고 이견을 좁혀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은 원래 이거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거 공원으로 하자고 법까지 만든 게 그게 민주당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인 거고 좀 뭐 민주당 대통령 그 입장은 이걸 다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녹지가 아니다 이미 건축물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나대지 같은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들은 선별적으로 건물을 짓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최창철 교수님?
2: 저는 양측이 좀 이것도 좀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지금 양당 간의 그 적대와 대립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투사되고 있다고 좀 봐요.
0: 아, 이게 정치적 네. 대립으로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그렇게 봐요.
0: 아, 그렇군요.
2: 지금 300만 제곱미터가 용산공원인데
0: 예.
2: 30만 제곱미터가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되는 건 용산 어린이공원 중에 일부가 얘기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의 의미가 상실된 것도 있어요.
0: 그러니까
2: 그런 걸 잘 좀 선별해가지고 서울시와 정부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0: 예.
2: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용산공원 단 한 1제곱미터도 안 된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잖아요.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전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건 맞는 말이죠. 공원을 어떻게 손대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다 손대겠다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를 청년들 위해서 하는 걸 고려해보자 이런 건데 이걸 일단 무조건 이게 또 가정인데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랬을까.
0: 예.
2: 그런 가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0: 아,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면 오세훈 시장이
2: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0: 아.
2: 100% 협조 안 했다 하더라도 좀 단체장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마치 거기다 집을 지금 무슨 큰 사변이 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오세훈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그 부딪힌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공급하려면요. 공급처 내놓으니까 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0: 예.
2: 똑같이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좀 들어보고 녹취로 안 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녹취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지면 안 되죠.
0: 예.
2: 그 녹취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 있다면요. 전 뭐 전문가라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2: 그렇게 좀 타협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0: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시각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로는 협조하겠다, 공급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협조 안 하고 어그러뜨려가지고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전 이 논쟁 자체가 좀 기묘하게 느껴져요.
0: 기묘하다?
1: 이게 뭐냐면 반대가 돼야 돼요.
0: 아 반대가?
1: 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용산 그거는 그냥 공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0: 과거의 어떤 가치로 보면 그렇긴 하네요.
1: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0: 예.
1: 오세훈 시장 뭐 종묘 앞에다가 고층 빌딩 허가한 분이 왜 이쪽은 또 안 된다고 그러는지 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0: 아.
1: 또 민주당 조금 전에 뭐 오세훈 시장도 지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거 공원 다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용산에다 뭐 영빈관도 짓고 뭐도 짓고 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 부지
0: 예.
1: 다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거를 국가적인 관점 또 특히 자꾸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0: 역사적 관점?
1: 예. 그 땅이 굉장히 아픔이 많은 땅입니다. 청나라 군대 주둔했죠. 일본군 주둔했죠. 미군 주둔했죠. 그런데요. 그런 역사성을 생각한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다 아파트 때려짓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0: 예.
1: 오히려 거기 뭐 이제 미군들이 주둔하는 동안에 건물 짓고 이런 해서 녹지 공간이 훼손된 거 다 복원시켜서 역사성을 갖는 공원으로 이거는 남겨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0: 근데 그 근데 크기가
1: 지금 아 그러니까요.
0: 예, 어마무시해가지고
1: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0: 예예. 예. 아 그렇군요.
1: 예. 예. 거기가 워낙 이제 땅이 광활하고 하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하기 딱 좋았던 거죠.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또 뭐 예. 역사라는 게 모르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좀 관점에서 제가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좀 특히 중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천박하다.
0: 예.
1: 너무 양당 모두 너무 천박하게 느껴진다.
0: 알겠습니다.
1: 그 말씀을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0: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 아예 그냥 민주당 주도로 법을 바꾸겠다.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은 그냥 사업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된다라면은 좀 향후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2: 저는 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0: 예.
2: 이런 거야말로 협치를 해야 돼요. 양측에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토는 예. 국토부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법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럼 거기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충분히 서로를 설득해야 돼요. 그 설득을 해야죠. 역사성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청나라, 일본, 미군. 근데 지금 300만 제곱미터 다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30만 제곱미터 용산 어린이 공원 중에서 다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쪽지게 핀셋으로 여기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0: 예.
2: 녹지의 기능을 전혀 상실한 곳이 있다면 그런데 뭐 30만 제곱미터 아니더라도 30만 제곱미터 10만 평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 아닙니까?
0: 예.
2: 단지 몇만 평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찾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럼 민주당도 과감히 포기하고 그런 뭔가 좀 자신의 생각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어요. 유연성이. 양측 오세훈 시장 무조건 절대 1제곱미터도 안 된다.
0: 예.
2: 이쪽에서는 이제 법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이 모양이 있고래요 지금. 근데 이것도 이제 드디어 아파트 문제까지도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 저는 그래서 이럴 때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해요. 대통령 이거 저 같은 얘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0: 그러니까 대통령이
2: 충북 외연학자 아니에요 그런 게?
0: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좀 단판을 짓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도 전, 나오더라고요.
2: 좋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약간 뭐 급의 문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뭐 키워주는 거 아니냐 약간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일각의 우려도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1: 뭐 필요하다면 단판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요즘에 보니까 중진 야당 의원들하고 뭐 골프도 치고 하던데.
0: 예.
1: 그리고 뭐 이런 그 형사 처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서울시 행정은 행정대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장이 중간에 교체되더라도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이 단판을 해서 과연 해결이 될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건 지금 딱 자기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대통령이 단판 짓자고 그렇게 나서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호락호락 또 넘어가면 또 자기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도 또 약해지기 때문에
0: 진영 내에서의 또 입장도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그래서 또 버티기 예. 할 겁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성사되더라도 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런 생각입니다.
0: 그 대법원장 예, 임명 제청 관련해서 좀 논란을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단 좀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는 대면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까지 했는데 일정이 안 잡혔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각자의 권한이 있으니 제청 권한을 행사한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 뭐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거고 청와대의 입장은 제대로 협의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자고 면담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어느 쪽 얘기가 좀 더 맞다고 보십니까?
2: 근데 양쪽이 그렇게 주장이 상이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해석의 영역이겠죠.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그걸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0: 예.
2: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술 한번 봅시다 할 때 난 얘기했었다. 근데 상대방 야 그게 한 말이냐 지나가는 말이냐 이런 거 같은 비유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0: 아, 예.
2: 그럴 수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0: 이게 뭐 법으로 이 협의가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니까. 예.
2: 그 양측에 누가 말이 많은지 그건 뭐 확인할 길도 없어요. 수사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성급했어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여태까지 미뤄져 왔던 거 아니에요?
0: 예.
2: 뭐 모 판사의 뭐 남편 부인이 어쩌고 이런 얘기 여기서 할 건 아니고.
0: 예.
2: 어쨌든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어차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 3자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덜렁 서면을 제청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0: 예.
2: 그건 누가 봐도 그래 나 내 할 일을 한다. 뭐 어차피 국회 동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럼 임명 동의 하든 안 하든 나는 제청할게. 난 헌법적인 권한 행사한 거야. 말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관례나 관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입법사고 행정에 같이 조율해왔던 거고 만나서 했던 거예요. 꼭 만나서 해야 되는데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장의 이 주장 또 무슨 면허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고 서면을 덜렁 제청을 한다? 그럼 당연히 정치적 파장이 이를 텐데. 게다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그 뭡니까? 그 파기환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선 바로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쌓여 있다고요. 그럼 그것도 고려해야죠.
0: 예.
2: 대법원장은 법률가지만 정부적 판단도 해야 돼요. 정부적 판단 안 하지도 않고. 이른바 정치사법, 사법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덜렁 서면 제청한다? 파란이 이렇게만 해요. 단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다고 탄핵을 한다. 그것도 맞지 않죠.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0: 예.
2: 어떻게 탄핵하죠? 그거 정치적 공세예요.
0: 관행을 어겼다고 탄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2: 말이 무조건 안 돼요. 그건 또 다시 역풍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0: 예.
2: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지리멸로라고 전략자산이 막강하게 딱 버티니까 전략자산이 장동영 대표라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0: 아,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장동영
2: 대표니까 그거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에 탄자도 끄내면 안 됩니다.
0: 안 된다.
2: 같은 게 지지율이 안 좋은데 그건 너무 자신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한테 더욱더 부담이에요.
0: 예.
2: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 극히 일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보도 보니까 탄핵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대통령 위한다면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정권을 잡고 있고.
0: 일단 송영길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었고 임명제청이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뭐
2: 제청을 늦게 한다고 탄핵한 게 있나요? 헌법에 없잖아요.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209일이나 제청 안 했냐.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0: 알겠습니다. 예. 그 이게 또 이 협의 부분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게 과거의 대통령들이 대법원장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건 맞는데 협의를 안 한 적은 없는데 협의가 이를테면은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특정인을 추천했을 때 제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협의였지 누구를 콕 찍어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을 해야 돼 라는 협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이 청와대는 김민기 아니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4명 중에 무조건 김민기야. 그래서 처음에 그 대법원장이 자기가 추천하려고 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손봉기 가장 후보의 후순위에 밀던 손봉기를 했던 거는 그래도 나름 존중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약간의 입장이 엇갈려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근데 이게 그 이번 일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동네방네 떠들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누가 떠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1: 예를 들어 장관이 제대로 대통령한테 자기 딴에는 한답시고 했는데 그냥 구두를 간단히 해가지고 대통령은 제대로 숙지 못한 상태에서 뭐 뭔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치자고요.
0: 예.
1: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나중에. 근데 대통령이 생각해도 내가 그거 들었나? 애매모호해.
0: 예.
1: 예. 그랬을 때 이건 네가 말이야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일벌리면 어떻게 해라고 꾸짖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 뭐 내가 조금 착각했을 수도 있다.
0: 예.
1: 서로 의견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이번 건 정도는 그냥 내가 넘어가 줄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 하다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뭐 기억을 다 합니까?
0: 예.
1: 예.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똑같아요.
0: 뭐
1: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밟아야 되는 절차인데도 조금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보건대는 그런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도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 관행으로 존재하는 이제 절차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아무개 딱 찍어서 이 사람들로만 딱 보내 이렇게도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고.
0: 예.
1: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 어때요? 근데 뭐 표정 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
0: 네.
1: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사법부에 대한 또 권한 침해가 되니까 청와대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과정에서 이번엔 좀 벌어진 일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전 협의도 있지만 사후 협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깜빡했다 또는 뭐 나하고 뜻이 좀 다르게 결정을 했어.
0: 예.
1: 근데 그럼 그 결정을 완전히 엎을 거냐 하는 알겠습니다.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 사후 조율을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게 그냥 조의대가 밉다 보니까 이게 뭐 많잖아요. 그냥 공개를 하고 떠드는 이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돼버렸는데 예. 대통령한테도 별로 안 좋다.
0: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한테 안 좋다. 한 30초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2: 제청을 했으니까 이제 수습할 길이 없어요. 제청했잖아요. 제청 거둬질 수 없어요. 국회가 임명 부동의하고 민주당이 지금 그걸 동의하겠어요? 저는 사실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0: 근데 국회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2: 임명 동의를 안 내면 돼요. 대통령.
0: 그냥 버틴다.
2: 대통령이 제청을 했으니까 예.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안 하면 아니 동의를 안 내면 돼요. 국회에. 근데 그렇게 국정이 가면 안 되죠.
0: 예.
2: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예상을 왜 못했을까? 조희대 대법원. 전 양치 책임이 다 있다고 본다. 양비론으로 간다면 전 저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향후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시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0: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1: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한업본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의 그 어두운 복도라든지 뭐 사용하지 않는 컴컴한 공간들 있잖아요. 그 공간에 뭔가를 많이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는 사례가 여러 있는데요. 과연 뭘 만들었길래 그럴까요?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줄었다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도 창을 내고 햇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면 자칫 어두워질

8월 20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성시경 씨가 불러준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듣고 왔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 하루 좀 굉장히 습하면서도 좀 뭐랄까 해가 좀 안 보였죠. 그래서 좀 더 힘든 하루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햇볕을 좀 못 보면

0: 또 괜히 기분까지 막 다운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건물들 중에 특히 학교 건물이 조금은 좀 딱딱한 그런 건축물 느낌이 많잖아요. 학교가. 이 건축가들에 따르면요. 그 학교 복도에 창문을 하나 더 내고 건물의 어두운 공간에도 창문을 만들면 학생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물도 또 우리 마음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선 창문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녁 열 수 있는 창문이란 창문 다 열고 마음의 창문도 활짝활짝 열고 시원한 그런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치즈의 일기예보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역시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음접풍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캐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여행 고흥에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무려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공연 선물도 마련돼 있죠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아주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연 또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부대찌개 키트로 만들어서 저녁 먹으며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다영님 부대찌개 어떻게 그 키트로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게 잘 걸려야 맛있는데 다 맛있진 않을 텐데 그죠 맛있는 부대찌개 키트이길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파는 부대찌개에 한번 꽂혀가지고 열심히 사서 먹었던 진짜 맛있는 건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을 지금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먹는다는 얘기 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침이 그냥 김수정님께서 얌얌 밥 먹고 왔죠 이라고 네 수정님 어서오세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졸려요 그래도 음접풍은 즐겨볼게요 현미님 뭐 하셨길래 이 시간에 벌써 졸려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네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잠은 제때 자야 돼요 충분히 또 자줘야지 회복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잠 절대로 거르지 마세요 현미님 박진경님께서 어제 시그널 듣고 잠자던 도균이가 엄마 알람 꺼요 엄마 알람 꺼요 이런 잠꼬대 틱한 말을 했다는 광주는 낮엔 폭염 같더만 지금은 또 비가 오려고 먹구름 보이고 에어컨을 근데 언제쯤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잠꼬대하는 아이 너무 귀엽죠
오늘은 진짜 전국적으로 좀 습하고 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에어컨을 끄셨던 분들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다시 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재진님께서 쫑디 들어왔어요. 습기 머문 흐린 날씨, 폭염 곧 쳐서 매직을 기대 기대. 네, 비 소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습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빨리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길 바라고, 시원한 비 내리고 나면 바로 언제 더웠냐는 듯이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 해봅니다. 강금성님께서 폭염 에어컨 다행히 관리비 적게 나왔어요. 와우, 너무 다행이네요, 금성님. 올여름 너무 더웠어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관리비 많이 나올까, 전기료 많이 나올까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마골피의 비행소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모브닝의 21세기 나의 사랑에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노르웨이의 재즈 디바 두 사람의 발라드 대표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분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곡들인데요. 먼저 실리에 네가드의 Be Still My Heart입니다. 이 곡은 2001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그녀 특유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재즈 발라드인데요. 그녀의 보컬은 조용히 속삭이듯 노래하지만 그 안에 설렘과 불안, 사랑의 기쁨과 그리움이 섬세하게 배어있죠. 여기에 피아노와 기타를 중심으로 한 담백한 편곡이 더해지면서 마치 늦은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듣는 듯한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화려하게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한음한음 여백을 남겨두기 때문에 들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곡이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곡입니다. 또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스팅에게도 찬사를 받은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리에 네가드가 이 가수가 지닌 북유럽 재즈의 서정성과 팝적인 감각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잉거 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입니다. 이 곡은 원래 캐롤 킹과 제리 고핀 부부가 만든 곡으로 1960년 흑인 여성 4인조 그룹 셔럴즈가 불러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려놓았던 명곡이죠. 얼핏 들으면 달콤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지만 솔직하고 대담한 노래예요. 사실은 사랑의 밤이 지나간 뒤에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꽤 대담한 노래입니다. 오늘 밤에 사랑이 지나간 뒤에도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일까 묻는 노래인데요. 사랑의 순간만큼이나 사랑이 끝난 뒤 찾아올지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잉거 마리는 이 노래를 한층 부드럽고 포근한 재즈로 풀어내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들려주죠. 자, 그럼 노르웨이 재즈 디바 두 사람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실리에 네가드의 Be Still My Heart, 잉거 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Tomorrow.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의 재즈 디바 이 두 사람의 발라드 곡들 만나봤습니다. 아우 음악들이 너무 좋네요. 굉장히 고급진 레스토랑에 앉아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1520님께서 신랑이 아이랑 여행 가서 며칠 조용히 살만 했는데 오늘 돌아왔어요. 아우 시끄러. 아이고 어떡해. 왜 이렇게 빨리 왔대요? 애 학교 가야 되나? 또 보내세요. 또 보내세요. 네, 자주 보내세요. 변진아님께서 야, 두 곡 모두 꿀바른 보이스네요. 좋다. 딸내미랑 짜장면 먹고 출첵합니다. 습하구만요. 수업이 불규칙해서 음자풍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라고. 아유, 진아님 너무 부러워요. 진아님이 이렇게 딸내미야 딸하고 뭐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얘기 가끔 보내주잖아요. 왜 그 순댓국도 막 잘 먹고 그런다는 딸이잖아. 아이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러워요. 어떤 기분일까? 딸이랑 같이 짜장면 먹고 순댓국밥 먹는 그 기분. 아유 너무 부럽다. 류영진님께서 오늘 쫑디 오늘도 출첵해요. 어제 밤샘 비상근무하고 집에 와서 오전 11시에 잠들었는데 6시 반까지 기절하듯 잤네요. 암막커튼 쳐놓고 잤더니 낮인지 밤인지 신랑 퇴근해서 깨워서 일어났어요. 아침인 줄. 오늘 밤 잠 안 오면 어쩌죠? 유유. 아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밤샘 비상근무 한번 했으니까 밤낮이 또 살짝 바뀌었겠네요. 오늘 밤에 잠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잠들려고 애써 보세요. 너무 이거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 아유 어젠 진짜 수고 많이 하셨네요. 3590님께서 쫑디 딸아이 저녁 차리는 중입니다. 그 중에 문자 남겨요. 곧 결기가 다가와요. 습한 날 가스불 앞에서 저녁 준비하며 땀 뻘뻘 흘리는 중입니다. 오르트 구름 들려주세요. 네, 일단 맛있는 저녁 준비하고 계시죠? 딸아이가 좋아하는. 땀 아무리 뻘뻘 흘려도 맛있게 먹을 딸아이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신청해 주신 3590님이 신청해 주신 윤하의 오르트 구름 함께 듣고 가죠.

여름자 품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277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올해 저희 엄마가 팔순이신데요. 엄마와 함께 사는 미혼인 여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가 엄마 팔순 맞아서 용돈 드리고 조카들이 작은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 그런데 엄마가 우리도 선물 준비하래. 이렇게 얘기해서 살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현금이 아닌 선물을 원하신다는 얘기냐고 했더니 맞아. 절대 비싼 거 필요 없대. 양말 한쪽, 손수건 한 장도 괜찮대.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걸 상자 같은 데 담아서 예쁘게 포장만 해달래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선물 상자들을 모아서 엄마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대요. 엄마 모인 분들이 올해 다 팔순이시라서 자식들에게 받은 선물을 단톡방에 올리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에게 받은 선물을 마치 크리스마스 상자처럼 잔뜩 쌓아서 사진 찍고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게 뭐라고. 전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아이 생일 때도 달아본 적 없는 풍선 세트도 사서 사진 찍도록 세팅해드릴 예정입니다. 엄마와 엄마 친구분들 귀여우시죠? 이문세의 소녀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277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공다영님께서 어머니 귀여우셔요. 박진경님께서 마음만은 나도 소녀인디 크크크 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팔순이신데 마음만은 소녀이신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엄마는 엄마이기 이전에 소녀였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식들 키우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소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엄마여야 되니까 소녀이기보다는 엄마를 택하신 거겠죠. 그런 엄마의 그 생일인데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그죠? 네, 상자 가득가득 예쁜 상자 많이 준비해서 어머니 생신 때 팔순 때 사진 많이 찍어서 자랑 여기저기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공다영님께서 저도 올해 엄니 칠순이신데 풍선에 금빛 벽지에 돈방석 만들어드렸어요. 참 역시 딸들이 참 좋아요. 엄마한테는 딸이 최고예요. 아유 저는 저희 엄마한테 이런 이벤트 같은 이벤트를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네요. 그냥 용돈을 드릴 생각만 했지. 참 이것도 추억이고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다음 생신 때는 저도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변진아님이 신청해 주신 윤마치의 피키? 피치? 피치라고 읽는 거예요? 자, 윤마치의 피치 변진아님의 신청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재즈 음악가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 뜨개질용 실을 파는 점포들이 미로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최근 들어 부쩍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상가 마감인 저녁 6시를 앞둔 시간에도 20대 직장인,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실타래를 고르고요. 최근엔 초등학생 손님까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바늘과 실을 교차하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이 뜨개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백 년 전부터 이어온 전통이죠.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도 뜨개질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꾸준히 즐기는 취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선생님이던 시절 수업시간에 지구 모양으로 된 뜨개질 소품인 라바보를 사용했는데 그걸 보고 뜨개질을 해보고 싶다는 젊은 측의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이 SNS를 보며 독학하다가 원데이 클래스나 공방 수업을

오로지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이 손끝의 감각이 정말 보람차고 기쁘다고도 하고요. 또 드리는 시간의 비례에서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뜨개질은 정직해서 좋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출발해 모든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뜨개질처럼 생산적인 활동도 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불어넣어주는 멋진 취미로 등극했나 봅니다. 뜨개질 잘하시는 능력자분들, 훌륭한 결과물 있으시면 마음껏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1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우리 음저풍의 또 아주 소중한 가족 남예진님이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 메리고 라운드의 레인드롭 들려드렸습니다. 자,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0: 뜨개질이 또 열풍이라고 하네요. 뜨개질로 뭐 아이돌, 그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본뜬 인형도 만들고요. 또 응원봉 덮개도 만든대요. 키링은 뭐 기본이고요. 참 어쨌든 이 뜨개질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도 뭐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속상한 마음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살이 하면서 그때마다 이 뜨개질에 몰입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이 뜨개질. 참 이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부터 뜨개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내 손에서 이런 게 탄생하네 이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로 스웨터를 그렇게 스웨터 뭐 가디건 이런 걸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예뻐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엄마가 만들어준 그 뜨개질로 만들어준 스웨터 가디건 이런 것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에 정말 재주가 있으셨어요. 그냥 뜨는 정도가 아니라 막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아, 저희 어머니는 디자이너가 되셨어도,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가셨어도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전업주부십니다. 자, 어쨌든 이 뜨개질로 이렇게 청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의 하나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취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혜영님께서, 저도 뜨개인인데 최근 실버네트 가방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데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자랑 중입니다 하시면서 직접 든 실버 네트 가방을 올려주셨네요. 네. 어우, 감각이,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네요. 오, 야. 진짜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긴 하겠네요, 정말.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겠어요, 진짜. 아니, 류영진님께서도, 저도 작년 겨울 코바늘뜨개에 푹 빠져 티코스터 수세미로 시작해 가방도 여러 개 떴어요. 퇴근 후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며 뜨개 하고 있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달 그렇게 보내니 눈이 침침 노안이 와버려서 요즘엔 차지하고 있답니다. 들고 다닐 때마다 지인들이 이쁘다고 해서 여섯 개나 떠서 선물했어요 하시면서 첫 뜨개질로 만든 가방을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이야, 뜨개질이 쉬운가 봐. 뭐 이렇게 잘 만들어요? 뜨개질 쉬워요, 여러분? 아니, 심지어 지금 류영진님은 첫 뜨개라고 하셨는데 앞에 가죽띠로 핸드메이드라고 라벨링까지 이렇게 했어요. 기성품 같아. 이거 상점에서 이 제품 보면 가격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야, 다들 그냥 손재주들이 그냥 너무 예쁩니다, 진짜. 양수정님께서, 예진님 목소리에 발걸음 총총 퇴근합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역시 내 사람 내 가수 하트 뿅뿅. 1137님께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늦게까지 또 고생이 많으세요. 네, 화이팅. 3435님께서, 쫑디 너무 크게 웃으셔서 의자에 누워 자던 남편이 깼어요. 네. 아니, 이 시간에 주무시면 이따 밤에 잠 어떻게 자려고. 일부러 제가 크게 깨우려고 일부러 크게 웃은 거예요. 일어나셨죠? 이따가 밤에 졸리면 제 생각이 날 거예요. 아우, 쭝디 덕분에 그때 일어나서 지금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구나. 아우, 참 고맙다. 이러면서. 네.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예지님은 정말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는 분인데 혹시 뜨개질 쪽에는 또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죠. 바로 보시고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오늘도 남예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예지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그럼요.
0: 네, 굉장히 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그냥
0: 완전 블랙으로 촥 네. 차려입고 오셨는데 혹시 무슨 공연 같은 거?
1: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러고 싶었습니다.
0: 오, 정말. 오, 이런 그 단색 좀 흑백 계열의 단색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0: 혹시 뜨개질 어때요?
1: 뜨개질을 네. 저도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0: 오,
1: 근데
0: 하셨구나.
1: 이렇게 좀 제가 길을 잘 잃더라고요. 뭐 예를 가다가? 들면 뭐 열 코를 뜨고 있었는데 막 뜨다 보면 12코, 13코 막 늘어나 있고. 그래서 저는 뜨개질이 안 맞는구나. 네.
0: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뜨개질하는 걸 많이 봐서 아는데 네. 가다가 길을 잃으면
1: 네.
0: 그렇게 힘들었던 걸 또 풀어야 되잖아요. 아유. 내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 아유. 얼마나 힘들게 그걸 뜬 걸 아니까.
1: 그러니까요.
0: 결국은 포기하셨구나.
1: 네. 네.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너무 많아. 예지님은 너무 많아서 네. 뜨개까지는 뭐.
1: 근데 네. 뜨개질이 유행인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참 초등학생들까지
1: 그러게요.
0: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손으로 그냥 심심할 때
1: 네.
0: 하나 자그만 것부터 만들다 보면 되게 성취감도 있을 것 같고
1: 그럴 것 같긴 하네요.
0: 그리고 남들 안 가지고 있는
1: 네.
0: 나만의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런 재미는 있겠네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 나중에는 또 그 기술을 또 익혀가지고 그걸로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생산적인
0: 너무
1: 취미네요.
0: 멀리 갔나?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약간 그 털실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너무 좋아해서
1: 네.
0: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1: 해본
0: 적이 있어요.
1: 근데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0: 전 진짜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만들면 잘 만들 자신 있어요. 정말 진짜 잘 만들 자신이 있지만 저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관계로 뜨개까지는
1: 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광복절 연휴를 보내셨잖아요.
0: 네.
1: 네, 저도 그랬는데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되면 꼭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0: 네.
1: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0: 미스터 선샤인.
1: 네.
0: 아, 제 인생 드라마 중
1: 하나.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라고 꼽으시더라고요.
0: 진짜. 솔직히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1: 맞아요.
0: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1: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세 손가락이면.
0: 그러니까요.
1: 2018년에 24부작 드라마로 방영이 됐습니다. 김태리, 이병헌, 유연석, 김민정, 변요한 이렇게 뭔가 엄청난 배우들이 열연을
0: 대단하네요,
1: 펼쳤죠.
0: 진짜.
1: 네. 네. 배경이 1900년대 초고요. 이 조선이 완전히 국권 침탈을 당하는 1910년 이전까지의
0: 네.
1: 어떤 이야기들, 그때 사람들이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고혜신이라는 김태리가 맡았던 여인인데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리따운 양반가의 애기씨인데요. 밤이 되면 양복을 착 갈아입고 복면을 쓰고 중절모 쓰고 의병 저격수로 변신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특별한 여성입니다.
0: 네.
1: 이 사람 주변에 이제 고혜신을 사랑해서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등장 인물들을 오늘 한 명씩 살펴보면서 이 미스터 선샤인의 OST들을 하나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0: 아유 좋네요. 진짜 저도 이 작품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인데
1: 네.
0: 와, 이 작품이 24부작이었던 거를 저 지금 보고 놀랐어요.
1: 정말 길었어요.
0: 근데 전혀 길게 안 느껴졌거든요.
1: 그쵸.
0: 진짜 끝날 때 너무 아쉬워서
1: 맞아요.
0: 이번 주가 종영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반 눈물을 흘렸던
1: 네. 진짜 슬프기도
0: 나는데.
1: 했고요, 사실.
0: 아, 진짜 명작이에요.
1: 네.
0: 정말. 자, 그러면 오늘 또 그 작품 하나하나 또 되새겨 볼 수 있겠네요. 첫 곡 뭐부터 들을까요?
1: 네, 첫 곡은 첫 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유진초이라는 네. 이병헌이 연기한 인물입니다.
0: 네.
1: 그 김태리 고해신과 사랑하는 사이로 나오죠. 이 인물은 원래 이 조선 땅에서 노비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노비의 신분을 물려받았고요. 그때 이제 김판서라는 주인이 있었어요.
0: 네.
1: 그 노비 가정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을 잃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조선에서. 그래서 이제 미군이 돼서 유진초이 미군이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조선이 막 그리운 고향, 보고픈 뭐 내 조국 이 느낌이 아니고요. 자신을 버리고 부모를 죽인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던 인물이었어요.
0: 네.
1: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고해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해신의 꿈인 독립을 향해서 본인도 나도 모르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인물들은 고해신 빼고는 이게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제 오래된 다 아시는 드라마니까 이제 다 죽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한 명 한 명이 죽어갈 때 그 장면들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가슴이 너무 메어지는데요. 이 유진초이의 마지막 대사는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하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해신은 살리죠. 아직도 너무 슬프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나 울컥해요 진짜.
1: 맞아요.
0: 나 갱년기인가?
1: 저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들을 곡은요. 이 어린 유진이 미국에 갔을 때 처음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서 상점에서 오르골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곡이 그린 슬리브스라는 영국의 민요였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드라마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모티브로 활용한 사비나 앤 드론즈의 마이 홈이라는 유진의 테마곡입니다.
0: 네.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사비나 앤드론즈가 불러준 My Home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유진의 테마 네. 곡이었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유유 2화까지 봤는데 스포 당하고 있네요.
1: 아 죄송합니다.
0: 누가 늦게 보래요? 영진 집 잘못이지. 아니 이 드라마가 지금 나온 지가 8년이 된 드라마인데 아니 이제 보신 영진님이. 네 영진님께 미안하지만 오늘은 숨기는 거 없이 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네 이지영님께서 멜로디가 지적이네요 이 노래. 이재진님께서 다시 찾아봤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띄엄띄엄 아주 가끔 보지만요. 꼭 다시 보고픈 드라마이긴 해요. 그러나 언제 다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1: 너무 재밌어요. 진짜.
0: 옛날 드라마 찾아볼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1: 지금 나오는 걸 다 보기도 참 벅찰 그러니까. 정도예요.
0: 근데 이제 이런 드라마는 왜 어디 여행 갔을 때
1: 아 그렇죠
0: 여행 갔을 때 그냥 한 방에 몰아보기 좋죠, 좋은 좋죠. 그런 드라마이긴 하죠.
1: 네.
0: 네 저도 꼭 다시 볼 겁니다 진짜. 네. 어우.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떠올리면서 그 등장인물들과 연관된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두 번째 인물은 변요한 씨가 연기한 김희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이 네. 참 드라마에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 되게 비극적인 현실 안에서도 되게 유머러스하고 항상 네. 낭만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그 고해 시인의 정혼자였어요. 어릴 맞아요. 때 가족들이 맺어놓은 그런 정혼자였는데요. 이 본인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게다가 약간 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가 이 조선의 권세가로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어떤 악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일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네. 예, 참고로 그 유진초이 가 어릴 적에 네네. 그 대감집의 노비였잖아요. 아,
1: 그쵸.
0: 그 대감님이 맞아요. 바로 김판서. 할아버지였어요. 네.
1: 그러니까 유진초이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 이 김희성의 조부인 맞아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둘은 원수여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 둘에 얽힌 이야기도 사실 김희성은 항상 미안해하고
0: 맞아요.
1: 죄를 갚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둘은 또 고해신을 사이에 둔 어떤 연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또 막 둘이 연적으로서 막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싸우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네. 드라마를 보면 둘이 또 서로 돕고 결국에는 같은 목표 고해신을 지켜낸다. 그래서 독립을 지킨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뤄나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부잣집, 조선 최고의 부잣집 한량 도련님인데요.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죠. 굉장히 깊고 속이 깊고 그래서 이 고해신을 찾아갔을 때 이 고해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신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 옆을 지키고요. 신문사를 차려서 이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0: 네.
1: 네, 뭐 스포를 또 혹시 하게 될까 봐 이분의 결말을 또 말씀드리진 네. 않겠고요. 이분의 노래로 제가 뽑은 것은 미스터 선샤인 OST 중에서 네. 하현상 씨가 부른 바람이 되어라는 곡입니다. 이 하현상 씨는 지금은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전에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호피폴라의 멤버로 네.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변요한 씨의 팬이라서 이 드라마 OST를 녹음하면서 희성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렀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희성의 노래로 제가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그 출연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1: 네.
0: 우리 변요한 씨 김희성.
1: 네, 네.
0: 우리 예진님께서 스포가 두려워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죽어요. 네, 죽어요. 죽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죽는 모습, 죽을 때 그 장면.
1: 네.
0: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자태로 네.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 그게 정말 한 방이죠.
1: 맞아요.
0: 그것까진 말씀 안 드릴게요.
1: 네.
0: 그건 드라마로 확인하시고 죽는다는 것만.
1: 제가 말 안 했습니다.
0: 자, 그러면 하현상의
1: 네.
0: 바람이 돼요. 변요한이 연기한 김희성 테마 함께 들으시죠.

0: 네, 하현상의 바람이 되어 드라마 속 변요한 씨가 연기한 김희성의 테마 함께 들었습니다. 양수정님께서 들꽃 풀잎 같은 하현상님 목소리 슈퍼밴드 1회 결승전 가서 호피폴라 1등 하는 거 직관했어요. 벌써 8년이나 흘렀네요. 드라마처럼 OST도 서글픔과 아픔의 서사가 느껴집니다. 이재진님께서 와 귀호강 1열에서 저 시사회 느낌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진경님께서는 이병헌 울 소풍 가신 아빠가 너무 닮으셔서 이병헌 씨 볼 때마다 아빠 보고 싶음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버님 그곳에서도 인기 많으시겠네요.
1: 네, 엄청 미남이셨던 것 같습니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명장면들 떠올리면서 등장인물들과 연관된 노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 만나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퀴즈를 하나 또 준비했죠.
1: 그렇죠.
0: 선물 쌓아두고 퀴즈를 준비했는데 네. 오늘 퀴즈는 우리 남예진님께서 네. 내주실 겁니다.
1: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하시고요.
0: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1: 이 미스터 선샤인 네, 이병헌 씨가 출연을 하죠.
0: 네.
1: 이 이병헌 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이병헌의 극중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한 분을 또 선정해서 네. 선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힌트를 뭐 하나 줄까? 힌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네 글자라는 거. 네 글자. 가끔 세 글자로 잘못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그쵸, 정답이에요. 그쵸, 그쵸. 하지만 분명히 네 글자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제 힌트입니다.
1: 네.
0: 혹시 뭐 다른 힌트? 이게 뭐 퀴즈 할 때 재미있는 힌트를 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1: 제 힌트는 네.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미국인이에요.
0: 네. 동서양을 합쳐놓은 뭐 그런 네네.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네.
0: 자,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곡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세 번째 곡은 세 번째 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인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연석 씨가 연기한 구동매입니다. 이 인물도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유진초이가 노비의 자식이었다면 이 구동매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동매도 굉장히 이 어떤 조선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던
0: 네.

0: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유진초이가 미국으로 갔다면 이 구동맨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시다 쇼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의 조직 폭력 이 배가 돼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 무신회라는 폭력 조직의 지부장이 돼서 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1: 네.
0: 근데 이 구동맨은 이 어릴 때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고해신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0: 고해신이 숨겨주죠. 가마 안으로.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고해신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여학생 생기면 이렇게 짓궂게 막 장난치고 괴롭히듯이 그렇게 고해신을 괴롭힙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구동매도 결국에는 이 고해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 뒤로 갈수록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구동매의 테마곡으로 제가 뽑아본 것은 미스터 선샤인 OST 중에 박원 씨가 부른 이방인입니다.
1: 네.
0: 이유는 이 구동매의 삶이 참 어디에서나 이방인이었죠. 조선에서는 일본인 취급을 받고 일본에서는 조선인 취급을 받고 네, 그래서 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 유연석 씨가 연기한 구동매 테마 박원의 이방인 함께 들어보시죠.

0: 박원의 이방인, 구동매, 구동매의 테마곡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퀴즈 정답을
1: 네.
0: 보내주고 계신데 퀴즈가 너무 쉬웠나요? 뭐 다들 정답을 엄청 그 약간 저희를 비웃듯이
1: 그러게요.
0: 막 이러면서 정답들 보내주고 계신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답자는 있다는 거. 자, 잠시 후에 정답 선물 받으실 분과 오답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 곡 네. 먼저 또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1: 다음 인물은 김민정 씨가 연기한 쿠도 히나라는 인물입니다.
0: 네.
1: 일본 이름이지만 이 사람도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저기 드라마를 통틀어서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가 한 명 나옵니다. 이완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쿠도 히나가 어릴 때 일본의 아주 부자 노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쿠도 히나로 사는 거죠. 원래 네. 본명은 이양화인데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쿠도 히나는 호텔 글로리라는 장소를 차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멋진 여사장인데요.
0: 네.
1: 이게 그냥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에는 조선인을 비롯해서 뭐 일본인, 러시아인, 미국인, 뭐 또 친일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네. 항상 중요한 정보들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쿠도 히나는 대한제국 황제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또 호텔에서 또 갖가지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여성도 참 멋진 여성이에요. 처음에는 유진초이를 좀 관심을 갖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고해신과 좀 연적이 되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면서 사실을 고백하죠. 사실은 구동매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고해신을 사랑해서 미친 사내인 구동매를 좋아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아주 비운의 인물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1: 네.
0: 드라마 속 김민정 씨가 연기한 쿠도 히나 네네. 테마곡.
1: 네, 이분의 테마곡으로 제가 뽑은
0: 네.
1: 네, 김유나 씨의 눈물 아닌 날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등장인물 중 쿠도히나를 연기한 김민정 씨. 그러니까 쿠도히나의 테마송으로 우리 예지님이 골라오신 김유나의 눈물 아닌 날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퀴즈의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1: 와,
0: 좀
1: 정말
0: 볼게요.
1: 많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일단 이재진님께서 김유나 씨 보컬 최고예요. 피아노 반주도 멋있고요. 박진경님께서 와, 노래가 뭔가 심오하면서 심금을 울려요.
1: 맞습니다.
0: 좋은 드라마 보면 필수적으로 OST가 참 좋은
1: 맞아요.
0: 그게 있어요,
1: 네.
0: 정말. 자, 양수정님께서 퀴즈에 정신이 팔려서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는 나비 효과. 네. 양수정님 지금 정답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 선뜻 떠오르지가 않으시나 보죠? 1520님께서 정답이 많다니 오답으로 승부할게요. 정답은 유진 초밥.
1: 웃긴데요?
0: 네. 좋네요. 1520님, 센스 있어. 센스 있지만, 이거는 간접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동네 어딘가에는 유진 초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변진아님께서, 안유진?
1: 갑자기.
0: 변진아님, 땡! 네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글자. 안유진은 세 글자입니다. 장재희님께서, 미국인이면 케빈 존스
1: 누구세요?
0: 막 던지시는구나. 네. 4559님께서 퇴근길이 즐겁네요. 너무 좋아요. 유진 초이.
1: 아, 정답입니다.
0: 네. 9820님께서 유진 초이 야간 방송 중 방송 들으니 야간 근무 중 방송 들으니 저에게 두 분이 힘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0732님께서 정답 유진 초이요. 갑자기 이천에 초이 수제비가 생겨요. 아, 이렇게 또 간접 광고가 되는 효과. 우리 0732님이 강추하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천 쪽에 유진 초이 수제비.
1: 기억하겠습니다.
0: 8113님께서 정답은 유진 초이. 유진 초이를 문제로 내고 답을 계속 얘기하는 유일한 방송. 으이그.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 또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셨는데, 일단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상품 받으실 분, 우리
1: 네네.
0: 예지님께서.
1: 네, 정답 중에 상품 받으실 분은 8113
0: 네,
1: 님.
0: 정답.
1: 네,
0: 유진 초이 보내주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럼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 중에 상품 받으실 분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다영님입니다. 공다영님. 자, 공다영님께서 어떤 오답 보내주셨는지 아직 모르시죠, 여러분? 아몰라 유. 아몰라 유. 네, 아무래도 유진 초이가 유씨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1: 맞네요.
0: 자, 우리 공다영님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서 공다영님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 아유,
1: 네.
0: 좋네요.
1: 아,
0: 계속 이 퀴즈 재미있는 퀴즈
1: 다음
0: 시간
1: 주에도
0: 마련하도록
1: 기대를
0: 할게요, 여러분.
1: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오늘 끝곡이 될것 같은데요.
1: 네, 끝곡은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고혜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른 곡입니다.
0: 네.
1: 백지영 씨의 See You Again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백지영 씨 목소리는 정말 OST에 정말 특화돼 있는 발라드의
0: 진짜
1: 여왕이죠. 네,
0: 신기해요.
1: 정말 이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글썽이는 효과를
0: 네.
1: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유독 슬프고 처연하게 들리는 리처드 용재 온일의 비올라 연주가 또 더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0: 네. 아, 정말 이 고혜신을 연기한 김태리 씨의 연기는
1: 아, 진짜 다른 배우 누가 대신할 만한 사람이 절대 떠오르지가 않아요.
0: 정말 그래요.
1: 네. 정말 김태리 그 자체였습니다.
0: 와, 제가 이
1: 네.
0: 김태리 씨가 이 드라마 찍기 전에
1: 네.
0: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 있거든요.
1: 아가씨인가요?
0: 아가씨.
1: 네네네네.
0: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김태리 씨를 딱 봤는데
1: 네.
0: 신인 배우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진짜.
0: 그래서 와, 이 배우는 정말 크게 되겠다 제가 주변에 막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1: 아,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0: 그러고 나서 이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 씨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또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말했지? 내가 딱 찍었지? 역시! 막 이러면서 괜히 내가 막 뭔가 내가 뭐 해낸 것처럼.
1: 네, 아, 해내셨네요. 네.
0: 아, 진짜 김태리 씨는 정말 우리 뭐 드라마, 영화 네. 이쪽을 이끌어갈
1: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항상
0: 작품마다 저 빼놓지 않고 봅니다.
1: 맞아요.
0: 다음 작품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우리 김태리 씨가 연기한 고의 신 테마곡 백지영의 See you again.
1: 네.
0: 자, 그러면 우리도 See you again.
1: 네.
0: 예진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See you again.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폭염과 가뭄 끝에 지난 주말 단비가 내렸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내려도 걱정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면 더 채우고 싶고 넘치면 그것을 지키느라 또 마음을 씁니다. 당분간 폭염과 가뭄이 다시 이어진다는 예보도 있었는데요. 비도 더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일의 것은 주님께 맡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족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흡족함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솔길 산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늘 울림의 노래로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수해를 입은 분들 많으시죠. 저 남쪽에 그런 소식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무겁죠. 폭염과 가뭄으로 또 애타게 비를 기다렸는데 막상 비가 또 내리니까 너무 한꺼번에 쏟아져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연의 일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걸 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요. 뭐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그치거나 날씨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마음을 내려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번 비로 피해를 입으신 오솔길 가족 계시겠죠? 갑작스러운 피해로 많은 걸 잃으시고 또 뭐 엄청 망가졌잖아요. 흙탕물들 뭐 들어와서 예 그런 가정 계시다면 혼자 걱정 안고 계시지 말고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걱정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 보겠습니다. 8783님, 아이고 사무엘 형제님, 네. 오늘 축일이에요. 그죠? 축일 많이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네 번째 축일 아침. 스스로 자축하시네요. 네. 지방의 한 성당에서 혹시 오늘 축일 맞이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으신지 묻는 신부님 말씀에 조용하게 손을 들었다가 참여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하받고 호호호. 예, 열심히 일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주님은 저를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옳은 방향으로 예, 이끌어주셨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유, 맞아요. 네,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하고요. 특히 지금 휴양 중이신 대전교구 정사무엘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예, 오늘은 베르나르도 축일이기도 하죠. 예, 베르나르도 영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 또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 대전교구의 정사무엘 신부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또 치유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오늘 축하 많이 받으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 좀 비가 오락가락 정말 하는데요. 예, 건강하시고요. 운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오후 맞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저희 미아 사거리 그 부분 쯤 와서 제가 이제 지하철 탈렸고 거기 있는데 비가 제법 많이 내렸어요. 주룩주룩. 그래서 명동 그쪽에도 그러려나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같은 비슷한 하늘인데도 이렇게 다르나,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것 만족하면서 거제도의 피해 빠른 복구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유, 거제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거의 거제도 3분의 2 정도가 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서 정말 복구가 빨리 돼서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파손된 것들도 엄청 많고 물에 빠진 차량이며 뭐 참 피해를 다 이걸 복구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되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2037님, 오늘은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좋았네요. 흐린 날씨지만 습도가 높아서 좀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이런 비는 사람들에게, 모든 동식물에게도 단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도 비가 온다는 건 메마른 것보다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강바닥이 막 쩍쩍 갈라진 걸 보니까 이 비가 정말 얼마나 고마운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서울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오고 있나요? 오늘은 사실 날씨 예보에 구름만 잔뜩 있었거든요. 비는 없었는데 갑자기 웬 비? 하면서 좋아는 했습니다만 또 너무 피해 입지 않고, 근데 뭐 태풍도 하나 또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방향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또 좀 걱정이네요. 조금 비만 좀 많이 뿌려주고 사라졌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입니다. 하느님 마음하고 또 다를 수 있겠죠.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DES의 노래입니다. 깨닫게 하소서.

DES가 부른 깨닫게 하소서. 정말 또 상큼하면서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왜 그런지 참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죠? 네. 아, 8966님, 한평도 소나기 옵니다. 그렇군요. 소나기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바짝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해도 또 쫙 나고 그런 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쫙쫙 내려서 이제 폭우처럼 막 한 시간당 막 150mm, 200mm 나오면 큰일이죠. 그냥 소나기로만 왔다가 가면 하느님 땡큐인데요. 그죠? 홀로 남은 곰님, 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열도 식혀주고 비가 내리다 병원 문 열고 나가니까 비가 그쳤어요. 하느님 감동했어요. 아, 우산이 없으셨나요? 아유, 여기도 또 하느님 땡큐네요. 네. 예,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아파서 병원은 갔지만 이렇게 저렇게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티나님 오셨네요. 네. 부산은 너무 더워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했는데 또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됐네요. 맞습니다. 아, 적당이라는 말이 참 요즘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뭐 얼마나 세계에서 뭐 지진이고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서는 비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지진 피해도 엄청나고요. 그래도 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비껴간 우리나라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조금 피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빨리 극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4340님 얼마 전에 종합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 받으라고 해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어요. 뇌혈류 쪽 문제라 겁이 나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4340님 참 걱정되시겠습니다. 뇌에 혈류라면 뭐 혈류가 좁아졌거나 어떤 게 뭐 우리 저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그것이 큰 문제더군요.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얼른 빨리 손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미루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검진을 받으면서 이렇게 찾아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9223님, 수녀님, 저희 정화상 교육관에서 12식회 성서 사도직 연수가 있었는데요. 성바오러 달 수녀님들도 몇 분 오셨다 가셨네요. 맞습니다. 저희 성경 학교 담당하는 수녀님들이 12식회 성서 사도직 연수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이제 도착 오늘 오셨겠네요. 네, 좋은 시간들 되셨겠죠. 네, 고마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편지인 성경을 조금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을 서로가 마음으로부터 잘 나눴겠죠?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8875님 신청해 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유방암이라고 하네요. 수술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주 자매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8875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올케 되시는 분께서 월요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수술을 하셨겠네요. 네. 김진주 자매님, 네, 위해서 기도 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올케님이 아프다는 소식이 얼마나 또 마음이 무거우실까 생각을 했네요. 아, 이렇게 암 수술이라고 하면 모두가 정말 두렵고 또 걱정이 들죠. 모든 염려 그래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또 잘 환자를 들여다보고 또 제대로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미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환자 되시는 올케님, 네, 자매님을 이제 너무 염려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잘 될 거예요 라고 희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청해 주신 8875 자매님 너무 고맙고요. 네, 김진주 자매님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우리 오석길 가족님들과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치유자이신 하느님, 수술하신 김진주 자매님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수술하면서 마음에 얻었던 두려움보다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독여 주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어 자매님이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가족 모두가 다시 편안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김진주 자매님의 쾌유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들어요. 이경수 노래입니다. 치유의 하느님.

네, 이어서 인효주사가 부른 아버지 듣고 왔어요. 이 곡은 별빛 사랑 안젤라님께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인효주사 아버지 들려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PD님이 또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김진주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남편 돌아가신 그 허전함이 아직 계속 이어지죠? 그럴 때마다 또 성모님께 손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766님, 네. 김진주 자매님을 위해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유방암. 뭐,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전이된 게 없고 그 어떤 한쪽만 조금 그렇다 하면 참잘 완쾌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셨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크시겠어요. 네. 다 암은 정말 그렇죠. 네. 뭐두말 길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예. 이기혁 그리고 티나님, 8783님, 네.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김진주 자매님의 유방암 수술이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니 성모님과 또 주님께서 또꼭 은총을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 폭염과 가뭄 속에서 애타게 비를 기다렸던 남부지방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삶의 터전과 농작물을 잃고 집과 일터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와 침수로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애써 가꾼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갑작스러운 피해로 하루아침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이 겪는 큰 슬픔을 품어 위로해 주시고 다친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피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복구 작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께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욕심이 끝이 없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의 은총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밴드와 최숙희가 부른 오주여 크신 위로여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아유, 정말 더울 때는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조금 선선해지려고 하니까 에어컨 고쳤네요. 네, 지금 딱 적당한 온도가 돼서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흡족합니다. 와, 이렇게 고친 에어컨 때문에 예, 흡족하시군요. 아유,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고이지만 필요했던 PC 컴퓨터가 어제 생겼고 내일은 또 노트북이 도착할 예정이랍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채워지니 이만하면 아주 만족하고 감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유, 웃는 눈썹 두 개 그리시고 정말 기쁘신가 봅니다. 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느낌표 두 개를 딱딱 찍어주셨는데요. 와, 정말 노트북 생기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원고를 쓰다 보니 아, 이렇게 PC 하나 갖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떤 때는 방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노트북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가족이 이렇게 하나 해주셨는데 아이고, 넙죽 절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아유, 이렇게 흡족할 일이 많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소소한 것에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거 주님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4236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요.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잡고 다녔는데 그 이후 냉담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냉담 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가짐에 감사해요. 아유, 네.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들고 성당 다니는 사람 많았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 저는 막 토요일만 되면 고해 성사 보러 가라고 또 쬐끄만한 헌것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도서 뭐 미사뽀 다 집어넣고 그거를 들려서 성당으로 내쫓다시피 보내서 제가 가서 죄도 없는데 막 죄를 만들어서 고해 성사 받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다, 그죠? 아유, 엄마들의 극성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천국에 그래서 기뻐하시겠네요. 정말. 예, 고등학교 때 냉담 풀으셨으니까 그렇게 긴 것도 아니네요. 어른들까지 안 갔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 가진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 같아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0545님, 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디데이, 네, 91일. 와, 1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 와, 정말 고3들 이제 또 가슴이 콩닥콩닥 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예,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들 정말 매일매일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네, 하셨고. 아유, 부모님들이 더 가슴 뛰고 더 마음 졸이고 계시는데 아유, 주님께 그것도 다 맡겨드리고 예, 힘내라고 옆에서 예, 자꾸 힘내라고 응원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3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느님은 그 죄를 자루에 담아 꽁꽁 묶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통회의 눈물을 당신의 컵에 담아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십니다. 때로는 삶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자 은총의 통로를 마련하십니다.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은총의 순간 중에서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소제목에서 따온 일부입니다. 특히 우리의 눈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죠. 하느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십니다 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잃고 집과 일터를 잃은 많은 분들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막막하고 속상하시죠. 그 아픔을 우리가 쉽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만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겠죠. 그 눈물을 하느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예, 훗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곡식단 들고 올지 기쁨으로 춤춘다는 시편 126편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우리의 눈물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은총의 통로로 힘차게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든 응원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끝곡으로 하프웰이 부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국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뉘죠. 첫 번째 장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면서 그 초대를 거부하였지요. 이에 임금은 크게 진노하여 그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초대받은 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임금이 종들을 시켜 거리에 있는 모든 이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종들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죠. 하지만 임금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잔치집에서 쫓아냅니다. 이두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응하지 않자 그들을 향한 진노를 터뜨리는 임금의 모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채우기 위해 모두 다 데려왔으면서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지요. 불러놓고 쫓아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음 속의 임금은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잔치를 채우려고 하죠. 임금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로 소개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잔치에 참여하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이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의 잔치를 채우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언제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치

0: 형제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분이 울적한 날이면 오늘은 술 한잔 해야겠다 생각해 본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잠깐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걱정도 잊히는 것 같아서 술을 찾게 되는 날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위로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큰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는 술로 마음을 달래는 습관이 오히려 우울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있는 것과 마음을 회복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혼자 참거나 술에 기대기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쉬어주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Gareth Gates의 Listen to My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 때 무언가 정말로 맨정신에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술 한잔 하면은 무언가 싹 잊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또 다음날 오히려 더 깊은 계곡에 빠진 것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또 조심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느끼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배구공의 얼굴 그려놓고 캐스터웨이였나요? 그 영화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간에게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큰 우울함이 없더라고요. 가끔 사연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힘들어하지만 또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우리 한자로서의 인간처럼 우리의 관계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술이 잠깐은 마음을 잊게 해줄 수 있어도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힘든 날일수록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용기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만큼은 혼자 끌어안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하림의 위로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1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 보면 어디를 가든 유독 사람들에게 자주 붙잡혀서 고민입니다. 단순하게 길을 물어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도를 믿습니까 계열의 종교 포교자들, 그리고 온갖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표적이 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봤더니 제 인상이 너무 순하고 맹하게 생겨서 만만해 보여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한동안 상처를 받기도 했고, 안 붙잡히고 싶어서 일부러 화장도 세고 진하게 하고 다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워낙 거절을 잘 못하고 소심한 편이라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차갑게 뿌리치지 못하고 쭈뼛거리다가 시간을 뺏기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말을 걸거나 붙잡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또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 소심한 성격을 누르고 아주 세고 강하게 거절하는 말을 뱉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매번 길을 걸을 때마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에게 좀 자주 붙잡히는 편이에요. 남자 혼자 걸어가면 잘 붙잡기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종로 쪽을 지날 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근처 지하철역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며 홍보하는 한 단체가 있는데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라서 매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저는 그 길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가는데 이미 한번 참여했어도 매번 다시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길을 걸어가기 전부터 항상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번 말을 거는 사람에게는 잠깐의 부탁이나 홍보일 수 있지만 매일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나의 이동이 계속 끊기는 일이기도 하죠. 하물며 사이비 종교라면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인상이 조금 순하고 편안해서 말을 걸기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사연자님의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바꾸려고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걸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때 내가 멈출 것인지 그대로 지나갈 것인지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시선을 길게 마주치지 않거나 손으로만 괜찮다는 뜻을 표현하면서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폰을 낄 때에는 주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음량을 조절을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요. 꼭 세고 강하게 말을 해야만 분명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단호함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행동이나 아니면 명확하게 단호하게 내 말을 잘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길을 묻는 것 같더라도 내가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멈춰서 대답할 의무도 없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선택해서 멈추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누군가 길에서 말을 걸어오면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손으로 거절의 뜻을 표현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가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말에 항상 멈출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도 나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리센리의 Pretty Girl.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사구사용님, 신부님 말복이 지나니 요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좋네요. 다시 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낮에는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음력을 사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음력 잘 기억도 안 나고 왜 쓰는가 싶었던 적이 있는데 뭔가 항상 말복만 지나면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 음력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와인 생산에서도 비오디남이라고 해서 음력에 맞게 무언가를 하는 어떤 방법도 있고요. 아, 정말 요즘에 많이 더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8612님, 집에 손님이 왔다 가면서 도어락 어딘가를 건드렸는데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라고 경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한 지 6개월인데 지문 등록이 가능한 도어락인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나, 손님 안 왔으면 도어락 기능도 다 못 쓰고 그냥 살 뻔. 요즘 참 도어락 기능이 많이 좋죠. 예전에 열쇠 들고 다닐 때를 생각해 봤었는데 그때 그 열쇠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안 가지고 나가거나 뭐 그랬을 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엔 번호로 찍으면 되는 때가 됐고 이젠 지문까지 되니까 정말로 편한 시대가 아닐 수 없죠. 또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또 적응해 나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요. 좀 더 쉽게 이제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겠네요. 9523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정말 바빴는데 말이죠. 이게 맞나 싶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기억에 잘 안 남는 일을 했다는 건 인생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요? 안재욱의 Forever 신청합니다. 그런 날들이 있죠. 내가 너무 오늘 하루를 뭐 한 거 없이 보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 날들이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는 그렇게 가끔은 의미 없고 또 가끔은 너무 과하게 채운 것 같지만 그것을 한 달로 바라보고 또 1년으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휴식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휴식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하지도 않은 날들도 있지만 그런 날들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 오늘 너무 못 산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지나고 나서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또 오늘을 하루를 잘 살아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안재욱의 Forever.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알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어린 시절 철없이 방황을 하다가 덜컥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책임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요. 호적도 제 밑으로 두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설득으로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언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는 걱정 말라며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아이가 눈에 밟혀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줘야지 싶다가도 그 날을 상상하면 겁이 나서 이왕 비밀로 한 거 영영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 아직까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상처만 주는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에게도 부모님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로 아이를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그 시간에 대해서 대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책임 없는 사람은 아이 아빠 한 사람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우리의 삶인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나중에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 또 내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참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상처받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랑을 안고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2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첫 보직이라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요. 제가 이직하며 승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저에게만 업무를 무섭게 몰아주셨고 참다 못해 제가 한 가지를 거절한 이후로 급격히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사실 동료들이 평가하는 팀장님은 눈치가 없고 결제가 느리며 총괄보다 본인이 담당자처럼이라는 전형적인 회피형 스타일입니다. 반면 저는 상황을 통제하는 편이라 같이 업무를 할 때마다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출근하면 웃으며 대해야지 다짐하는데요. 막상 다음날 마주치면 차가운 무표정이 돼버립니다. 왠지 괜히 웃어줬다가 만만하게 보고 일을 또 떠넘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능숙하게 일하는 저를 보며 본인은 그런 일 안 해봤다며 약한 소리를 하시니 업무적으로 배울 게 없어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여전히 사회생활로 갈등하는 제 모습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한 상사가 능력마저 부족해 보이고 일만 떠넘기려 하는 모습에 자꾸 상사를 무시하게 돼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직을 맡은 사람이 모두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부임한 책임자보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실무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좌 신부가 주임 신부보다 어떤 업무에 더 능숙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신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부주임이나 보좌 신부를 보면서 주임 신부가 불편해하거나 시기한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려오곤 하고요. 보직은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이고 유능함은 각자가 지닌 능력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에서도 팀장님이 사연자님의 능숙함에 기대어 업무를 몰아주다가 한 가지를 거절한 뒤 관계까지 차갑게 만든 데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연자님이 능력을 감추거나 팀장님의 모든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금 더 유능한 후배라는 위치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사라고 해서 반드시 존경하거나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것도 반대로 아니기도 하고요. 다만 인간적인 관계의 차원과 일의 영역은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억지로 환하게 웃을 필요도 없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경계를 표현할 필요도 없죠. 출근하면 인사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정도로요. 그것은 팀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대하는 사연자님의 태도에 관한 일이니까요. 반면 일의 영역에서는 팀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그 부분을 사람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의 문제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팀장님의 부족함을 속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유능한 후배의 자리에서 팀장님이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현재 진행 중인 일과 마감 일정을 알려드리고 팀장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연자님이 팀장님의 역할까지 다 대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연자님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과 책임은 팀장님이 지시도록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고 일의 문제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팀장님을 존경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해나가면 사연자님의 마음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바로 답하지 않고 현재 업무의 진행 상황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뒤 무엇을 먼저 할지 팀장님에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순환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일을 잘하고 모두가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인간 관계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를 배워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꼭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라조의 형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어.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취미로 호박벌을 키우던 한 사람이요. 벌집을 천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입구에 문을 달아주려고 했습니다. 호박벌에게 문을 여닫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관건이었죠. 매일 조금씩 문의 틈새를 좁히면서 호박벌이 스스로 여는 법을 터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호박벌은 혼자 문을 열고 드나들게 됐죠. 자, 이처럼 단계별로 학습하면 원하는 거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단번에 터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장환진의 한 걸음씩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호박벌 읽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회사의 동기 언니랑 같이 그 라틴어 달력

때문에 8월 11일에 머물러 있다. 그때의 구절은 자신에 대한 신뢰였어요. 피데스 인세 입소하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조금씩 예, 하루하루씩 아직 우리가 라틴어 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려고 가진 건 하긴 하지만 에이, 뭐 라틴어를 언젠가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넘기면서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호박발처럼 언젠가 몸에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는 말로 희망을 얻어봤어요. 자,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요. 어떻게 또이 더운 여름 무더위 보내고 계신지 또 나는 어떤 걸한 걸음씩 실천하고 있다 하시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G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두곡 이어가 볼까 합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늘 기뻐하라 듣고요. 이어서 DES 감사에 이어드릴게요.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던 걸 나눔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재형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조선 후기에 태어난 최재형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형수에게 심한 구박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11살이 되던 해 가출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항구 도시인 포시에트로 향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한 최재혁을 어느 나이 많은 선장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선장 부부의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견문을 넓혔고요. 러시아어에도 능통하게 되었죠.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통역을 자처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조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조선인들을 위해 러시아 정교회 학교도 32개나 세웠고요.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를 따뜻한 난로라는 뜻의 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었을 때 그는 러일 전쟁이라는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항일 투쟁을 위해 사용했고 의병을 위해 최신식 총기를 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중근을 알게 돼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는 거사를 도와줬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 정부가 그와 거래를 끊으면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그는 연해주에 침입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감행했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오늘은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신곡이죠.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분에 대한 이 성함은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님.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정말 대단한 또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뭐 친일파다,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 최재형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비안나님이 제주도에 빈님으로 비가 넘치지 않게 예, 가뭄이 해갈되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가뭄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또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져서 거제 통영 이쪽은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 중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어여쁜 세실리아님, 주님은 내비게이션 신청해요. 아, 신나는 곡 신청하셨네요. 성당 전례 봉사자들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아이고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봉사자로 인도해 주십사 화살기도 바쳐봅니다 하셨어요. 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네. 주님 내비게이션이니까 정말 길 잃지 않고 네, 봉사자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옆분 세실리아님 말씀대로요. 센스 있는 선곡이었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별님은 25일에 저희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셨던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또 저희 평화방송이랑도 인연이 있죠. 중국으로 해외 선교 떠나십니다. 쉽지 않을 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또 이렇게 감동적인 성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하신 주님은 내비게이션, 영광음 신부님 목소리고요. 이어서 별님이 신청하신 갓등 중창단 사랑하는 그대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영광임 신부님의 주님의 내비게이션, 갓등 중창단 사랑하는 그대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베르나르도가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11세기 프랑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제와 친척을 포함한 30명의 동료와 함께 시토회를 찾아갔어요. 젊은 나이에 또 수도원장이 되자 모범을 보이면서 수도자들을 이끌었는데요. 제2회 시토회 설립자라고 불릴 만큼 수도회 본래의 규칙을 되살렸고 또 자신의 사상을 담은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사무엘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축일인 분에게 화살 기도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것도 참 좋겠죠. 네, 축일 맞으신 분들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형진 가브리엘의 좁은 길 듣고 올게요.

네, 이형진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전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자 임금은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습니다. 무섭죠?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르심의 때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기다려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하게 하루의 시작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금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1일 금요일 성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오늘 미사는 작은 형제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비오 교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도록 천상 지혜와 사도의 용기를 주셨으니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0: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1: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0: 말하여라. 주님이 구원하신 이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북녘과 남녘, 문나라에서 모으신 이들은 말하여라.
1: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0: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
1: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0: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네.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
1: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0: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0: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1: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오늘 우리는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을 지내면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고 성숙해져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성가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정을 크게 세 가지 길, 한자어로 삼중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공감의 길, 특히나 긍정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 긍정의 길이 점점 길어지고 이어지면 둘째로 그 은총 앞에서 나의 모든 상처나 나의 모든 부끄러움, 죄책감, 모든 거칠에 심지어 나의 교만까지도 내려놓는 완전 무장해제의 자금의 길이 있습니다. 이 자금, 미노리타스의 표본이 바로 제가 속한 작은 형제회를 세운 성프란치스코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금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더 확장될수록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움의 길, 초월의 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화룡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깊어지고 하나 되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관심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미에 등장하는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도 바오로가 지녔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7장에서는 메마른 뼈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살이 오르고 형태를 갖추며 죽었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듯 오늘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도 마른 뼈와 같았던 교회를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힘으로 성령의 따뜻한 열기로 열정적으로 되살리신 분이십니다. 광대한 교회법을 편찬하시고 전례를 정비하시며 교회의 튼튼한 제도적 뼈대를 세우신 성인 교황님이시지요. 주일 미사 참례와 성사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신앙의 틀을 닦는 이 길을 먼저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노력보다 사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는가, 더 깊이 깊이 느껴지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첫 것, 첫 단추가 됩니다. 그 첫 단추부터 시작된 길은 점점 성장해서 자금의 길, 미노리타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겉모습, 겉사람만 남고 속사람은 여전히 허기져 있고 결핍이 되어 있으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신앙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노리타스, 더 낮아지는 자금의 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자네 겉만 닦지 말고 속을 먼저 깨끗이 닦으라고 하시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면서 물어보실 때 사랑, 하느님의 사랑,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금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교황 직책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같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어린이와 아주 가난한 이들에게 성채성사의 문호를 열어주셨던 비오십세 교황님과 같이 가장 작은 이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우려면 먼저 많이 받아야 되고 먼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먼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완전 무장 해제 능력마저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이 가능케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하여 화룡점정으로 이제 비움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거칠애를 비우고 더욱더 편안해질 때, 비움이 만약에 시작이 되었으면 더욱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미에 알고 있습니다. 짐진 자, 힘든 자, 병든 자, 먹는 자 내게로 와서 나의 가벼운 짐을 같이 지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금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듯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이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나는 무장해제, 상처 치유, 완전한 평화로 더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사랑이 우리의 살아있는 숨결이 되어 에제키엘 예언서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가톨릭 신앙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외적인 틀로 받아들이고 더 인정하게 되고 심지어 나의 죄책감, 수치심마저도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려놓는 그런 자금의 길을 통해서 오직 주님 사랑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대드레사의 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고정될 때 십계명의 제1계명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고 비오라는 세례명처럼 성모 성심의 그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들 그 보시는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복된 비호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비오 10세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0: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맛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비오 십세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복된 비오 교황을 기리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천상 음식의 힘으로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위대한 작가들은 어떻게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빅토르 위고는요, 레미제라블을 쓸 때 하인에게 외출복을 모두 치우라고 한 뒤에 종이와 펜만 있는 방에서 작업했습니다. 또 조지 버나드 쇼는요, 자신의 작업실에 런던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누가 만나자고 연락하면 나는 런던에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장들도 지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썼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훌륭한 결과물이 탄생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좋은 글이 나올까요? 잘하는 사람인데 앉아 있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 그렇게 오래 엉덩이를 박고 앉아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첫 곡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지 좋습니다.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활짝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인호주사의 소원 듣고요. 열일곱이다 약속 이어드립니다.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8장의 말씀입니다.
1: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쇠풀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히즈키야.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그의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8장의 말씀에 이어서 김연기의 예언자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조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7812님은요, 평화방송 근무하는 모두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 필사를 1회에 완필하고 2회차 필사를 무더운 여름 이겨내는 최고 선물이며 축복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던 빅토르 위고, 그쵸? 레미제라블을 쓸때 밖에 나가지 않고 쓰는 빅토르 위고 아니면 뭐 조지 버나드 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금가는 7812님 어디 나가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시는 게이 무더운 여름 이겨내는 최고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엄청난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7812님께 성밴드의 당신의 사랑은 내게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0435님은 오늘 8개월 만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검진 갑니다. 항상 변화 없이 잘 유지될 수 있길 기도 청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드릴게요 하시면서 아폴리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예, 검진 잘 다녀오시고요. 정말 건강이 진짜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할 때만큼 평온하고 평화로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김시연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성밴드 당신의 사랑은 내게 김시연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성밴드의 당신의 사랑은 내게 이어서 김수현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비오 10세 교황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에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복사로 봉사했고 그런 모습을 본 주임 신부는 파도바의 신학교에 입학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20년 넘게 봉당에서 사목하던 중 만토바의 주교와 베네치아의 총대 주교를 거쳐서 1903년에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분은 교회법을 현대화하고 성무일도서를 개정하는 한편 천령성체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춰서 성체성사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대상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가톨릭 교회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교황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그라시아, 성 마리아 등 2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기억나는 비오 10세, 그라시아, 마리아 이런 세례명 가지신 분들께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도 좋겠고요. 예약하셔도 좋겠죠. 지금 너무 이른가요? 그리고 축일을 맞아서 화살기도 한 번씩 받쳐드리는 것도 또 좋은 축일 축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노비스 꿈의 성체 앞에서 듣고 올게요.

노비스 꿈의 성취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지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도 마음 안에 간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팍스의 큰 계명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B50세 교황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드라마나 영화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사랑을 풀어내는 일에 있어서 극적인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높은 시청률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애써 찾아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그런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여깁니다. 극적인 연출도 없고 탄탄한 스토리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에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의 사랑에도 저마다의 삶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은 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겠죠.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딪히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작업은 우리의 삶 안에서 극적인 연출로 이루어집니다. 내삶 자체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탄탄한 스토리도 갖추게 되죠. 극적인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로 빚어지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 또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극적이고 탄탄한 스토리가 담긴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성 비오십세 교황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국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먹기에는 조금 시고 맛이 변한 김치도 김치찌개로 푹 끓여놓으면 또 꽤 먹을만해지잖아요. 재료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맛. 우리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별일 없고 재미도 없고 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처럼 느껴져도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맛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냉장고 속 김치처럼 조금 시큰한 하루가 찾아오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한번 요리해보면 어때요?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맛있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향하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1: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휘성 사랑은 맛있다. 이 노래로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에 문을 열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는 복디의 멘트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식재료만 좋으면 뭐 생으로 먹어도 사실 맛있잖아요. 근데 또 이 재료, 식재료라는 게 영원히 그냥 내가 먹을 때까지 계속 싱싱한 건 아니죠. 그것처럼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괜히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면 설탕 조금 넣고 파도 넣고 두부도 넣고 푹 끓이듯이 우리 하루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넣어보고 맛있는 밥 한 끼, 반가운 사람과의 짧은 통화를 톡톡톡 넣어보면 오늘 하루가 맛있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진 재료만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맛있게 한번 요리하는 복기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7277님, 복디님 시그널 들으니까 거실 밖 빗방울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신납니다. 행복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벌써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자마자 마음가짐을 다르게, 시선을 다르게 행복해졌다고. 이동우님, 사연을 잘 요리하시는 복기는 최고의 셰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행여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평소에 재미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신 덕분에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사연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배님, 복디의 행여와 들으면서 시작하는 아침은 땀을 흘린 뒤 상에 차려진 보글보글 끓는 두부 김치찌개처럼 항상 기다려지는 익숙한, 그렇지만 입맛 돋우는 그런 맛이에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복디. 와, 아침에 운동하고 딱 왔을 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을까? 뭐 땀 안 흘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7409님, 행복도 웃음이 많아야 득이지 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하루 쉬니까 한 주가 언제 갔냐는 듯 금요일이고 내일이 또 주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자, 안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 더 기분 좋아,

0: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이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9시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KT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남부지방은 폭염 속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 날씨인데요.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북부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10에서 60mm, 강원 영서와 그 밖의 충청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부지방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와 경남에는 폭염경보가,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충북과 남부 많은 곳에서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 24.5도, 대전 25.1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광주는 35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CPBS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심한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중부지방, 남부지방 구분할 것 없이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유, 날이 정말 다시 더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같은 날씨를 보고도 MBTI T와 F 반응이 좀 다르죠. 비 오니까 부침개 먹고 싶다 하면은 보통 F 성향이고요. 아, 비 와서 차 막히겠다 하면은 T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F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머리가 더 움직이는 이성적인 T 성향이신가요? 나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감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아우 답답했던 일. 반대로 오히려 나와 다른 성향이 다른 누군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자, 아시죠? 복디는 T, 현실적, 이성적인 거. 자,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있었던 에피소드 문자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복디 신간이 있는 것도

오늘은 MBTI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성향의 MBTI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감성적인데 이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이성적인데 감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답답했어요. 이런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샵 1053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요. NCT DREAM의 ISTJ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개그맨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웃고 있는 사진보다 우는 얼굴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진을 좀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아주 무덤덤했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 화가 났어요. 자기가 그 사진의 당사자인데 그럼 평생 인터넷에서는 그 얼굴로 살아야 하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때 고객센터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웃는 얼굴로 덮으시면 됩니다.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대요. 그래, 뭐 지울 수 없으면 덮으면 되지. 웃는 얼굴을 더 많이 남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없애는 대신요. 때로는 이렇게 감정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울 수 없다면 덮으면 됩니다. 지나간 하루를 없앨 수 없다면 그 위에 새로운 하루를 얹으면 되는 거죠. 그날의 상담원은 자신이 누군가를 위로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니까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툭 건넨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상담원은 T성향, 이성적인 사람이고 전화를 한 개그맨은 F성향, 감성적인 성향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T의 위로가 오히려 개운하고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저 공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보기들은 T이신가요? F이신가요? 나는 감성적인데 이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 아니면 나는 이성적인데 감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조금 답답했던 일. 반대로 오늘 햇살 한 줌 속 사연처럼 오히려 나와 성향이 다른 누군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던 일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소녀시대 웃자 듣고 오셨습니다. 그 개그맨 사진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는 웃는 얼굴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에요. 자, 그럼 보기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F인지 T인지 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복디는 T입니다. T. 그래서 복디의 위로 방법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이렇게 보험회사랑 이렇게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차가 자전거를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다쳐서 보험사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뭐 되게 어려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본 적도 없고 이 친구는 운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할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막 통화를 하는데 아 뭔가 이 보험사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친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좀 자기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속상해가지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위로한 방법은 막 진짜 속상했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고 그 사람은 월급쟁이야. 너가 알든 모르든 그냥 그 사람은 원래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냥 보험사 직원이야. 그래서 너가 뭐 잘 알든 모르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원래 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괜히 긁힌 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위로가 된 거예요. 그거에 위로가 돼서 야 만족스러워 알았어 끊어 라면서 되게 쉽게 위로를 공감 아닌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았어 나 위로 됐어 끊어 하면서 우리 둘 다 T거든요. T 성향이거든요. F 성향이 전혀 아니어서 되게 실제로 위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T만의 위로 방법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위로를 받고 위로가 통하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F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안 다쳤냐고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T끼리는 또 오케이 납득 가능 오케이 위로 됐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T의 위로 F의 위로 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1501님 DJ님 목소리 찐 듣기 좋네요. 저희 집은 저 빼고 다 T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아, 뭐 때문에 우는데? 왜? 그게 울 이유야? 또 제가 작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작가? 왜 하고 싶은데? 하면 네가 돈을 벌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공감 좀 해달라고요. 심장도 없나? 정말?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니 왜? 그래. 저는 튀어서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울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F에게 통하는 위로법은 정말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송주홍님, 친구랑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짰는데 제가 출발 시간, 도착해서 방문하는 곳, 식사 시간, 숙소 들어가는 시간, 기상 시간을 다 짜서 보여줬는데요. 친구는 그냥 가는 되는 대로 가면 안 되나? 라고 합니다. 상처받았어요. 주홍님께서는 FJ시구나. 근데 친구는 TP야. 그래서 뭐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FJ와 TP의 차이였다. 그죠? 그래서 나는 꼼꼼히 친구랑 재미있는 여행을 계획하려고 꼼꼼히 다 짜서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수고했다는 한마디는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이 내가 노력한 거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좀 속상할 것 같기는 해요. 8766님, 저는 ESFP입니다. 그냥 참는 편입니다. 그래도 맞는 성향은 제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MBTI보다는 혈액형을 믿는 편입니다. 혈액형도 되게 유행했었죠. 그래서 8766님 혈액형은 어떤 건가요? 저는 혈액형 믿는 사람에게는 제 혈액형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는 반응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에? 뭐라고? 복디 혈액형 뭐라고? 라는 아니요 저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방금 제작진이 저에게 건네준 그 혈액형은 제가 저도 같이 라고 하는 혈액형이기는 해요.
이 반응이 나오는 혈액형이 전 두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혈액형을 말했을 때 어? 라는 반응이 있는 혈액형은 두 개인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혜영님, 모든 일에 솔루션만 제시하는 공감 능력의 10%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2911님, 전 저희 남편과 MBTI가 다 반대예요. 반대. 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놓치는 걸 그가 채워주고, 그가 잃어버린 걸 제가 찾아주고, 그나마 T인 것 같아서 상처 안 받고 20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반대면 반대 나름대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T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면은 해결책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감을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친구한테 말하면 되는 거야.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대박. 어떻게 그래? 라고 같이 막 화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친구와 남편의 사용법이 다르면 어떨까? 0980님, 감성적인 제가 나 병원 다녀올게 잘하고 오라고 말해줘 라고 얘기하니까 이성적인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잘할 게 뭐 있어 의사가 잘해야지 에이 이건 싫다 에구 병원 가기 긴장되니까 힘 좀 보태달란 말인데 매사 이성적인 울 남편 대답이 그냥 네 뭘 바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나 병원 다녀올게 잘하고 오라고 말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잘할 게 뭐 있어 의사가 잘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잘하고 오라고 말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라고 분명하게 입력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잘 다녀와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무뚝뚝하셔서 그런가 0840님 저는 극강의 T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직이라고 저한테 텃세 부리던 기존 직원에게 제가 들이받고 성질 부릴까봐 우리 세대주님이 이쁘게 말하는 법, 내 편 만드는 화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야지 내 편을 만들 수 있대요. 저 빼고 남편과 애들 모두 F거든요. 늘 집에선 저만 화내고 있네요. 아이 그래도 세대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다. 여보 이 텃세 부리는 사람한테 같이 들이받으면 안 좋아지기밖에 더해 예쁘게 이렇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해주는 섬세한 남편 세대주님이 아내분인가? 어찌됐든 섬세한 세대주님 덕분에 나도 좀 둥글둥글해지고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너무 좋은데요? 자, 그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MBTI 그리고 에피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0980님, 감성적인 제가 나 병원 다녀올게 잘하고 오라고 말해줘 라고 하니까 이성적인 남편이 아니 당신 잘할 게 뭐 있어 의사가 잘해야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0980님께 복디가 외쳐드릴게요.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선물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진우션의 에이요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This is-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를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840님, 오늘의 다짐. 그동안 바쁘다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했었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이상은 화장실 가기. 가야 돼요. 뭐가 중요한데 화장실까지 안 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0840님, 건강하셔야죠. 물도 자주 드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세요. 아셨죠? 복귀하네요. 자, 4169님, 오늘도 행복을 여는 아침에 행복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169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2037님, 벌써 불금이 찾아왔네요. 흐린 날씨에도 행여와 듣고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듯해요. 힘! 두두클럽에 나는 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 더 신이 나신다고요? 그러면은 더 힘내시라고 2037님을 위한 주즈클럽 나는 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위스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행여와의 여신 리온 대표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오스틴 작가의 내 심장을 줄게 신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8766님, 오늘의 다짐. 저는 오늘 성비호축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성당 동생 암화한테나 연락하기요. 연락 안 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 오랜만에 그 동생이 연락받으면 얼마나 신이 날까. 김정배님, 오늘 하루 공부 2시간은 해보자 다짐을 했는데 어렵네요. 쉽지 않죠. 복디도 그래요. 복디도 꼭 독서 매일 아침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오늘 책 100페이지 읽자, 아니면은 오늘 꼭 뭐 릴스 하나 만들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릴스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가 다 가요.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시간이 다 가요. 오늘은 꼭 하나를 해내야지. 독서를 하든지 릴스를 만드든지 콘텐츠를 만들든지 꼭 하나 해내야지. 쉽지 않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내 마음이 안 바빠. 아, 마음만 바쁘네. 마음만 바쁘고 이 실행을 못해. 복디도 똑같아요. 복디 게을러요. 자, 박만수님. 근데 비가 계속 오네요. 비 안 올 지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들어드리고 싶은데 비가 오는 거. 그쵸? 계속 연일 날이 흐려가지고 좀 쨍한 햇살을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은 또 더워지겠죠? 곧 처서예요. 여러분들. 오늘인가? 처서가 언제야? 처서 언제 왔어요? 왜 나 까먹었지? 처서? 처서 언제야? 아, 일요일이다. 일요일에 23일. 23일에 처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분명히 처서 매직은 있습니다, 여러분. 3368님, 아침 출근 준비할 때 우리 집 강아지 도치가 아무리 애교를 부리며 제 다리를 긁어도 간식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는데 어떻게 안 줘요? 저희 아빠도 저희가 식사를 하면 강아지가 이걸 알아요. 이제 자기가 사람이 먹다가 뭐 고기 삶은 거라든지 강아지가 먹을 수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계속 먹고 싶다고 식탁 밑에서 뭐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우리가 뭐 간식을 하나씩 주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얘도 알아가지고 우리가 밥 먹을 준비를 해서 식탁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자기 간식 타임이라는 걸 알고 또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봐요. 계속 쳐다를 보고 애교를 부리고 다리도 긁고 막 달라고 막 손짓을 합니다. 매번 다짐을 해요. 너 건강 생각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아빠도 저도 집니다. 그냥 줘요. 간식.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니를 뽑아봅니다.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뽑아볼게요. 아, 이거는 다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선물로 드릴게요. 3368님. 강아지 도치가 애교를 부리면서 간식을 달라고 하지만 간식을 주지 않겠다. 쉽지 않아요. 화이팅!
3917님 새싹 문자고요. 어젯밤 급 휴가 쓰고 좋아하는 언니 동생이랑 바다 놀러 가요. 마지막 물놀이가 될 것 같은데 더 신나게 유피 바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유피 바다 듣고 올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8196님 남편 요셉 더 잘하고 옥상에 올라와 채소 준비하고 아침밥 만나기 준비합니다. 사랑꾼 더 잘하고요. 깨워야죠. 일어나세요. 옥상에서 채소 좀 따오세요. 라고 깨우지 않고 직접 따와서 얼마나 맛있을까. 갔다 온 채소 넣은 아침밥상. 너무 부럽다. 7408님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로 정하면서 비오는 아침 출발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여는 말에서 김치찌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심 메뉴를 김치찌개로 해야 될까 뭘로 해야 될까 쉬는 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으면 아주 행복한 금요일 점심이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김치찌개를 먹을까 무얼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고요.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왜 방금 웃었냐면은요, 저희 단톡방에 그 제작진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 MBTI와 혈액형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저와 PD님은 STJ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혈액형 에? 하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에? 그거라고? 막 이런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작가님, 우리 맏언니는 완전 저희랑 반대로 F의 극치, 극 F인데다가 또 엄청 둥글둥글한 O형이십니다. 그래서 아, 왠지 작가님이 좀 짠해졌어요. 우리 팀이랑 같이 우리 팀 막 동네 동생 두 명이 둘 다 아닌데요? 아 맞는 것 왜 울지? 막 이런 이성형 두 명이랑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작가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STJ 복디와 함께하고 있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와야 되겠죠?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종근당 건강 한국비드랩 한국인상공사 키움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0: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 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엄정화의 초대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0: 아찔하게 아찔하게
1: 엄정화 초대. 아, 우리 때 장기자랑에서 이거 꼭 나오는 노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을 기다린 분 분명히 계시죠? 어떤 금요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셨는지, 오늘에 대한 기대, 오늘은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복작복작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오늘을 기다렸어. 자, 어떤 오늘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계획 들려주셔도 좋고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원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엄정화 초대.

복작복작 엄정화 초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무슨 일로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사연들 만나볼게요. 8766님 오늘 아침 7시를 기다렸습니다. 복디의 행여와 상큼상큼한 진행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0688님 오늘을 기다렸어 월급이 들어오기를 월급날 돈 떨어져 다음 달을 또 기다려 오늘 월급날이에요? 21일날 월급이세요? 부럽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3781님 시원한 하이볼을 마시길 기다렸어 아슬아슬 야근 안 하고 하이볼 마시고 막내와 둘이서 끝말잇기 이길 자신 있어 378 하나님께서 또 시원한 하이볼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맛있을 것 같다. 249 하나님, 오늘 급여날, 오! 오늘 급여날인데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축 처져 있어 신나지 않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잘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5693님, 오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짜국 선생님의 휴가로 영화들 3명을 봐야 하는 오늘 각오하고 출근 중입니다. 시간은 가겠죠? 비도 와서 더 꿀꿀한 출근길입니다. 아 오늘 할 일이 많으시구나. 어떡하지? 금요일인 오늘 안 기다렸다라는 5693님의 문자도 읽어봤고요. 박만수님 아슬아슬하게 기다렸어. 출장을 기다렸어. 늦게 출근하기를. 지금 사무실이 아닌 집인 게 아주 하늘하늘합니다. 기분이 하늘하늘하시다는 거예요. 만수님 출장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을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오늘을 기다리지 않았다. 반대 문자 보내주신 5693님. 오늘 선생님, 짝꿍 선생님이 휴가하셔가지고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5693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베이비복스 get up 자 get up 듣고 토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사랑둥이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우리 한 달 만에 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어머나 세상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1: 아, 저 휴가는 여전히 못 갔고요. 진짜 계속 일만 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매일 방송을 이걸 듣잖아요. 제가 집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아 재밌게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했는데 아, 할 얘기가 저 일한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0: 정말요?
1: 계속.
0: 그러면은 네. 그 일하면서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1: 네, 저 출장을 좀 많이 다니죠.
0: 출장은 어디로 어디로 다니셨는지 그거라도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서 얻은 거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거.
1: 저 요즘에는 강원도 쪽 많이 갔었고 그리고 뭐 어제는 은평구 다녀오고 그리고 뭐 관악구도 하고 서울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는 게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이제 가을이 올 거야. 오늘도 후덥지근하죠 바깥에.
1: 네, 아침에 좀 더웠는데 그래도 오다 보니까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0: 이 가을날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름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1: 저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겨울이요?
1: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0: 아, 정말요?
1: 네, 저는 좀 힘들거든요.
0: 아, 그래. 지난번에 그 보내주신 적이 있었다.
1: 맞아요.
0: 너무 뜨거워서 베트남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1: 네, 제가 더위에 너무 취약한 몸이어가지고, 저는 그 더위에 노출됐을 때 약간 너무 긴장 상태로 항상 지내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0: 겨울을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아유, 근데 뭔가 기력을 챙길 만한 뭔가를 보양식을 드셔야 되겠네요.
1: 그래서
0: 요즘에.
1: 제가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찾아뵙고 한번 문진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0: 복날도 있었잖아요.
1: 네네.
0: 뭐 챙겨 드셨어요?
1: 저 초복에만 좀 이제 가족들이랑 삼계탕 먹고 중복 말복은 그냥 평소와 같이 지나갔어요.
0: 아, 우리 선생님은 그냥 복날을 그냥 지나가는군요. 과영양하지 않고.
1: 아니, 저희가 옛날 시대 때는 좀 못 먹던 과거에는 이제 복날에 여름을 이제 잘 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양, 이렇게 고칼로리 식품을 먹었지만 요즘에는 복날에 제가 조금 더 클린한 식사를 하셔라. 그게 보양식이다. 뭐 쌈밥이라던가 샤브샤브라던가.
0: 이미 영양소는 진짜. 충분하니까.
1: 네네. 복날까지 좀 과하게 먹으면.
0: 그렇죠.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 네. 있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복디 간식 즐겨 드시나요?
0: 네, 너무 좋아하죠.
1: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요, 일단은 네.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1: 저도요.
0: 초콜릿도 좋아하고요. 아, 과자도 저도요. 좋아하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저는 술을 잘 안 먹는 대신
1: 네.
0: 이제 가끔 식사하면서 콜라를 먹을 때가 있어요.
1: 아직도? 아직 드시나요?
0: 아니 맥주 이렇게 네. 뭔가 청량감 있는 탄산감 있는 뭔가를 먹고 싶은데
1: 그쵸.
0: 제가 맥주를 술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런 탄산음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0: 네, 네.
1: 옛날에는 뭐 간식이라고 해봤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0: 네네.
1: 강원도 중에서도 되게 시골에 있었어서 진짜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자랐는데 요즘에 진짜 다양하고 글로벌한 간식들 많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간식, 군것질 건강하게 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간식 이야기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간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종류가 진짜 다양해졌어요. 선생님께서 네. 보셨을 때 요즘 아이들이 먹는 간식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사실 저는 임신 전부터 걱정이 되고 난자가 생성이 돼서
0: 이제 아 정말?
1: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부터가 저는 사실 매우 걱정이 많은데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시간이 그나마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도 전에 빠르게 좀 단맛에 노출이 되는 게 좀 가장 걱정이 되고요. 어떤 간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인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정말 이제 뭐 감자 삶아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특별한 날 간식으로 그 카스테라로
0: 맞아요,
1: 만든 떡 그거 아세요?
0: 떡이요?
1: 네, 카스테라 말고 그 가루 내가지고
0: 아,
1: 네, 그렇게 만들어 먹었던 떡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자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학원 가면서 젤리도 먹고 하루 종일 입이 쉬지 않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간식이라는 건 원래 식사와 식사 사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건데 그냥 군것질에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식도 시간과 양을 확실히 좀 정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0: 맞아. 저도 저희 부모님이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네. 저 어렸을 때도 과자 같은 거 잘 못 먹게 하고 맨날 간식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네. 이런 거 뭐 집에서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식재료를 생으로 먹는
1: 네, 네.
0: 그런 거를 주로
1: 네.
0: 했었어가지고 네, 항상 그때 결핍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맨날 엄마 아빠는 몸에 좋은 간식만 먹이니까
1: 네.
0: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항상 문구점, 옛날 문방구는
1: 네네네.
0: 불량식품 팔잖아요.
1: 그쵸. 100원짜리, 50원짜리
0: 맞아요.
1: 이런 거 많이 사 먹었었어요. 네. 저 카라멜, 땅콩 카라멜.
0: 맞아요. 뭐 아폴로라든지
1: 맞아요.
0: 캔디,
1: 맞아요,
0: 젤리 맞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팔잖아요.
1: 네.
0: 그때 약간 폭주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먹고
1: 네.
0: 그 학교에서 진짜 많이 먹는 거죠. 엄마 아빠의 통제 불가능일 때 엄청 먹어가지고 오히려 나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0: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이나
1: 네.
0: 과자를 접했고 요즘은 편의점
1: 네.
0: 과자 할인점에서 굉장히 쉽죠.
1: 맞아요.
0: 특히 과자 할인점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1: 24시간.
0: 친구들이 드나들기 더 쉬워졌는데 거기 가보면 자극적인 맛의 과자나 해외 간식들.
1: 네.
0: 해외 간식들 얼마나 또 신기해요. 맛이 특이하잖아요.
1: 맞아요. 저도.
0: 요즘 아이들이 특히 찾는 간식 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유심히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요.
1: 저도 요즘에 가보면 새로 나온 것들과 처음 보는 간식들이 정말 많은데 약간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입도 24시간 열려있어.
0: 가능하니까. 네,
1: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엔 간식이 정말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0: 그쵸.
1: 그런 SNS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맵거나 시거나 색깔이 화려한 젤리, 사탕 이런
0: 맞아.
1: 해외 과자들도 많고 자극이 강한 간식이나 맛있는 간식들 저는 주로 음료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먹으면 내가 뭔가 먹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남는데 음료수는 약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좀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또 청소년들은 에너지 음료나 카페인 음료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씹어서 먹는 것보다 좀 무서운 게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몸에 안 좋은 당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0: 그 요즘 아까 SNS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SNS 보면은 진짜
1: 네.
0: 신기한 간식들 많잖아요.
1: 그쵸.
0: 머리들이 너무 좋아. 기발해 다들.
1: 네.
0: 막 젤리를 그냥 먹고 얼려 먹고 어떻게 뭐 녹여 먹고 별걸 다 하고 그래서 더 간식에 대한 열망이 더 약간 이렇게 막 불 붙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대체로 짜고 달고
1: 네.
0: 맵고 바삭하고 막 이렇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자극적인 맛에 아이들이 쉽게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1: 어느 정도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약간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맛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신호고 짠맛이나 기름진 맛, 바삭한 식감은 뇌가 굉장히 좋아해요. 강한 즐거움을 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특히 달고 짜고 기름진 맛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제 조절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강한 맛에 계속 익숙해지면 과일이라든가 우유, 고구마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맛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거 맛없어 이러는 것들이 진짜 좀 맛이 없다라기보다 아이들이 그런 자극적인 맛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혀의 좀 미각이 조금 그렇게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러면은 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점,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골라야 한다면 포장지에서 이거 확인해라 하는 거 있을까요?
1: 일단 무조건 좀 뒷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앞면은 광고고 뒷면에 이제 정보가 담겨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그 앞면에는 주로 광고성으로 뭔가 되게 적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뒤로 이제 보시면 1회 제공량이 따로 있거나 한 포장지 안에 여러 회 분량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뭐 당류가 10g이네 괜찮겠다 했는데 사실 실제로 또는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면 실제 섭취량의 뭐 두 배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 수치를 좀 영양 성분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총 내용량과 영양 정보의 기준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류, 나트륨,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 건데요. 간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아니면 느낀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님도 간식은 과자로 많이 드신다라고 했고요. 네. 1214님은 저희 집 중딩들은 중국 간식 쫀디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 썩은 냄새 고구마 썩은 냄새가 나서 너무 싫어요. 네. 아이들은 베란다로 나가서 문 닫고라도 먹을 정도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고구마 썩은 냄새 안 맡아봤어요.
1: 저 너무 궁금한데 저거 뭘까요?
0: 약간 저 약간 본 것 같은데 네. 쫀디기인데 마라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라면 스프 같이 빨간 게 묻어있고
1: 네.
0: 마라처럼 약간 그 마라한 향이 이렇게 남겨있어가지고
1: 네.
0: 근데 고구마 썩은 냄새는 모르겠어서 상상은 안 되네요.
1: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0: 예?
1: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가 마라를 좋아하니까 쫀득이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0: 그
1: 씹는 식감.
0: 치타가
1: 네.
0: 그 뭐라 그러지? 마스코트인 과자 있죠. 외국에서
1: 네네네네네네.
0: 치 멋있게 치땡땡.
1: 네네.
0: 거기에 묻은 과자 같은 거가
1: 네.
0: 쫀디기에 붙어 있고
1: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0: 선생님
1: 아, 예.
0: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드셔야 된다면서
1: 맞아요 아 네
0: 아. 자 우리 과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과자 이야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하이라이트 1214님께 드리는 노래인가 봐요 어쩔 수 없지 뭐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0848님 살 안 찌면서 건강에 좋은 간식이 뭐가 있을까요? 류하느님 선생님 그래서 건강하고 칼로리 낮은 간식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나요?
1: 네, 조금 살짝 있긴 한데 오늘 PD님이 당근이랑 오이 얘기 제가 안 하겠다고 제가 오늘 말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다른 걸로 한번 뒤에 말씀드려볼게요.
0: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복덕방 퀴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퀴즈 주시죠.
1: 이것은 커피나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고 각성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쓴맛이 나는 흰색 결정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타우린,
0: 2번
1: 멜라토닌,
0: 3번
1: 카페인.
0: 자,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각성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타우린,
0: 2번
1: 멜라토닌,
0: 3번
1: 카페인.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자 뒤편에 보면 영양 정보 써 있잖아요. 네. 여기에 열량, 그러니까 칼로리,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 막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이들 간식 고를 때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될 항목.
1: 이 중에서 고르자면 한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정도를 꼽을게요. 그래서 달콤한 음료나 젤리는 당류가 좀 많고 라면이나 과자, 짭짤한 스낵은 나트륨, 그리고 초콜릿이나 크림, 일부 과자류는 포화지방이 높을 수 있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본다면 단백질 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열량의 간식이라도 뭐 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우유나 달걀, 요거트처럼 그런 것들을 먹으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도 함께 얻을 수 있으니까 열량이 낮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이제 열량이 낮은 걸 고르기보다는 좀 영양적으로 먹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간식을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사탕이 똑같이 100칼로리인데 우리가 뭐 요거트도 100칼로리잖아요. 그러면 간식을 선택할 때 조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당류.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지 당류가 뭐 몇 그램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이 기준이 뭘까요?
1: 저희가 보통 설명할 때 좀 당류는 각설탕의 그
0: 비율을 많이
1: 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각설탕 하나가 3g 정도예요. 네. 그래서 각설탕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당류 15g이다.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대략 각설탕 5개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음료 한 병에 당류가 한 20, 30g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성인보다 필요한 열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섭취해야 되는 당류도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하루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00칼로리를 섭취하는 아동이다. 그러면 약 당류 37.5g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음료 하나를 다 먹었을 때 한 20, 30g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몫을 음료 하나로 거의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단 음료들이 그 정도의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음료를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0: 하루에 그러니까 1500kcal를 먹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분량이 그냥
1: 네, 맞습니다.
0: 맞다. 네네. 10개에서 12개 정도. 네네. 아,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1: 네. 근데 보통 달달한 음료에 그 정도의 각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양하겠지만 보통 15에서 20g, 뭐 한 20, 30g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0: 제가 아침에 맨날 커피를 네. 내리면서 그 또 커피를 하나, 에스프레소를 하나 마셔야 되는데 네네. 에스프레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각설탕을 하나 넣고 마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뭐 3g이니까.
1: 각설탕 하나, 제가 또 자꾸 본분을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에 각설탕 하나 넣어 먹어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설탕 10개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를 1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각설탕 하나 먹고 이외에 뭐 딱히
0: 안 먹죠.
1: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면 너무 진짜 자제력이 네. 좋은 거 아닌가.
0: 아, 죄.
1: 그래서 에스프레소 하나에 각설탕 하나는 우리 허용해주자.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다. 다행이다.
1: 네.
0: 자 반대로 무설탕, 제로, 네. 저당, 저칼로리, 무첨가 이런 문구 붙어있으면 네.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강조 표시를 그대로 믿어도 될지요?
1: 저도 처음에 이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엄청 경계를 했었어요. 영양사다 보니까 이게 그쵸. 말도 안 돼. 뭐가 뭐 약간 저도 광고에 약간 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게 더 이 뭔가 선택할 때 자꾸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광고에 저처럼 이렇게 홀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식약처 에서 역시나 2026년 올해 1월부터 무당 무가당 강조 제품은 감미료를 사용했다면 관련 정보와 총 열량 정보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또 당알코올을 10% 이상 사용하는 식품에는 가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주의 표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과대 광고에 일단은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제로라고 해서 네. 건강에 제로 그 0을 어떤 안 좋은 점이 제로는 아니다. 프리패스가 아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제로슈거는 당뇨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지 그 식품의 지방이나 나트륨 전체 열량까지 모두 낮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무가당은 설탕 등을 따로 넣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당뇨까지 0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제로 제품에는 감미료나 당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서 섭취량을 꼭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은 광고예요. 그래서 네. 앞면에 크게 뭐 제로, 0칼로리 이렇게 써 있어도 뒤로 뒤집으셔서 꼭 영양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과자 봉지 뒤에 보면 원재료명이 네. 있죠. 그 원재료명에 낯선 이름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특히 낯선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낯선 이름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이 간식에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첨가물 그리고 섭취량을 눈여겨봐야 하는 성분을 구분해 주시면요.
1: 뭐 이제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고 뭐 그럴 수 다 하긴 어렵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원재료명은 이제 이름이 길고 화학식처럼 이제 보인다고 해서 그 성분이 꼭 위험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허용된 식품 첨가물을 사용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낯선 이름을 찾아서 뭐가 들어있어서 이걸 먹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세세한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당류와 나트륨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특히 중요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알레르기.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알레르기 유별물질 표시가 또 작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 제로 제품은 그런 것들 주의 표시 꼭 봐주시고 그리고 원재료명을 뭐 이렇게 막 너무 많아 이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먹는지 그거를 좀 첫 번째로 체크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0: 그럼 이 원재료명에서 이런 조합이라면 아이 간식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1: 보통 이제 원재료명이 쫙 적혀 있는 걸 보면 가장 많은 원재료명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그 재료명이 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사용량이 많은 것들이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다 설탕, 물엿, 막 포도당 그런 게 앞쪽에 쫙 적혀 있다. 그러면은 당류가 거의 다 주 원료인 거죠. 보통 이제 달달한 것들은 거의 그런 당류 원료가 앞쪽에 여러 종류가 앞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기름과 뭐 정제된 전분이나 밀가루 이런 것들이 주재료인데 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맛이나 열 열량만 중심으로 된 간식일 가능성이 크고, 뭐 다만 이런 제품이 매일 반복되면 간식이 영양 보충이 아니라 좀 당, 지방, 나트륨 보충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먹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주 먹는 간식과 좀 가끔 먹는 간식을 구분해서 아이들에게도 규칙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운맛 간식도 많잖아요. 매운맛도 많잖아요. 네. 뭐 마라라든지 불닭이라든지. 네네. 매운맛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트륨이 높아서 당류 같은 높은 나트륨이나 당류 같은 다른 성분이 더 문제인 건지 궁금해요.
1: 둘 다 봐야 하는데요. 매운맛 자체가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위나 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이 돼서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양사 입장에서는 포장지를 보면 매운맛보다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나트륨이랑 이제 지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은 이제 혀가 알려주는데 이제 나트륨은 사실 혀가 정확하게 계산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 매운맛도 잘 먹어요라고 하고 막 어릴 때 뭐 김치도 잘 먹고 뭐 매운 거 잘 먹을 때 되게 뿌듯해하거나 뭔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는데 잘 먹는 것과 이제 자주 먹어도 좋은 건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이번에는 카페인이요. 카페인이 네. 진짜 걱정되잖아요. 뭐 네. 우리는 카페인 달고 살지만 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카페인이 그렇게 네. 좋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뭐 각성 효과도 있고요.
1: 네네.
0: 아이들에게 카페인은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해야 할까요?
1: 이거는 좀 숫자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고카페인 액상식품은 관련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 성분을 좀 이제 흘리지 마시고 항상 가공식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관련 표시 성분을 잘 확인해 주셔서 똑똑하게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 30kg인 아이다라고 했을 때 하루 75mg 정도가 최대 권고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75mg까지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 넘지 말아라. 넘으면 안 된다. 상한선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0: 뭐 초콜릿.
1: 네, 그렇죠.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도 에너지 음료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다 조금씩 무의식 중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다음날 피곤하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0: 맞아,
1: 악순환으로 또 카페인을 찾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에너지는 그런 음료나 카페인보다는 밥이나 이제 잠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카페인 조절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꼭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0: 지금까지 안 되는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간식이다 하는 그 간식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1: 간식은 우리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거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을 먹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라던가 뭐 들기름 같은 거 못 먹었다. 그러면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점심에 또 식사를 했는데 뭐 탄수화물이라 단백질 위주로 먹었어. 그러면 좀 약간 칼슘이 부족하니까 우유 같은 걸 또 중간에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걸 간식으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부족한 영양소, 뭐 과일을 조금 섭취해서 비타민을 보충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준다는 개념을 일단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당류랑 나트륨이 너무 높지 않은지 꼭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정말 식사 사이에 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것질을 하는 건지 군것질을 약간 간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먹는 양을 간식은 100칼로리 정도 선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것들 좀 살펴보면 쉽게 넘어가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들어왔었는데 뭐 예를 들면 과일과 뭐 플레인 요거트를 먹는다거나 삶은 달걀과 방울토마토를 드신다거나 고구마랑 우유 같은 조합 이렇게 이런 조합 너무 좋죠. 그래서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고 다만 아이들은 이제 씹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그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견과류나 이런 사탕 같은 걸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 완벽한 뭐 건강식을 찾는다기보다는 뭐 배만 채워지는 그런 간식이 아니라 영양소를 꼭 따져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제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퀴즈 정답 받아볼 텐데요.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1: 이것은 커피나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고 각성 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쓴맛이 나는 흰색 결정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타우린,
0: 2번
1: 멜라토닌,
0: 3번
1: 카페인.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0: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마트나 아이 간식 고를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하는 원칙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세 글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뒤, 덜.
0: 에?
1: 뒤. 어려워. 뒤.
0: 뒤.
1: 비.
0: 비.
1: 덜.
0: 네, 덜.
1: 첫 번째, 뒤.
0: 네.
1: 포장지를 뒤집어 보자.
0: 네. 네.
1: 내용량과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비.
0: 비.
1: 비슷한 제품끼리 꼭 비교해 보세요.
0: 아,
1: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살 때더라도 지방 함량 적고, 뭐, 칼슘이나 단백질은 더 이제 높은 걸 선택하듯이, 간식도 그런 식으로 꼭 비교를 하자. 그리고 이제 덜. 덜 먹을 만큼만 덜어서 주자. 아이들에게 간식을.
0: 하나 다 통째로 주지 말고.
1: 그리고 또 아시면 좋을 게 어린이용 가공식품 살 때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나눠봤는데요. 자, 이 퀴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각성 효과를 내는 물질인 이것은 바로
1: 정답은 3번 카페인입니다.
0: 네, 카페인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중개소 복덕방 간식에 대한 이야기로 건강정보를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9월에 만날 보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뒤, 비, 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간식은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잘 선택해서 즐기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지 마라고 하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골라볼까라고 하면서 좀 같이 차곡차곡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고 저는 9월에 더 알찬 건강 매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으로 주말의 시작이잖아요. 김동률 시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여름아 안녕. 유통과에서는 어느새 썸머 굿바이 세일이 한창입니다. 거리 옷가게 매장에는 분위기 가득한 가을 옷들이 하나 둘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엔 아직 여름이 한창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절을 앞서가는 곳들은 벌써 여름아 안녕 하면서 다음 계절 마중을 서두르고 있네요.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질 때 시원섭섭이라는 말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길고 긴 여름과의 이별 앞에서는 어떠신가요? 시원하긴 한데 섭섭하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어쨌든 이 길고 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왔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어서오세요. 천지원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